0: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1: 예.
0: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었던 거죠.
1: 당시에는 아마 유럽에서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0: 그랬던 모양입니다.
1: 실험도 뭐 해보고 뭐
0: 네, 실험도
1: 그랬었잖아요.
0: 많이 하고
1: 예.
0: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빅터가 이제 그런 당대 지적오만을 보여주는 내용이 소설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1: 예.
0: 빅터가 막그 뭐랄까 기대감에 젖어서 새로 탄생한 종족이 나를 창조자이자 근원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내용들도 등장을 해요.
1: 예.
0: 그렇지만 빅터는 결국 결과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지지도 못하죠.
1: 예. 그렇죠. 메리 셸리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전지 얘기가 나오지만, 전기.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허황된 것이긴 한데, 그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생각들이니까, 그런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0: 그렇습니다.
1: 다만, 이제 생명 창조, 뭐, 재생, 이런 그 과학적 성취는 머릿속에 꽉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에 대해서는, 메리 셸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0: 아, 메리 셸리는 고민을 했겠죠.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고민을 좀 하지 않았죠.
1: 예,
0: 이
1: 그러니까,
0: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1: 이게 사실
0: 역할만.
1: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작자와 주인공이 좀 헷갈릴 수도
0: 그렇죠, 그렇죠.
1: 있는데,
0: 그럴 수 있죠. 저도 종종 헷갈립니다.
1: 예.
0: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외모도 그런 식으로 대강, 정말 대강 만든 거거든요.
1: 예.
0: 이 피조물의 덩치가 2.4m나 되는 이유도 서로 다른 몸에서 추출한 장기들을 이제 우겨 넣어야 했기 때문에
1: 예.
0: 큰 수납 공간이 필요했다는 서술이 나와요.
1: 이거 참, 그, 쓰는 단어가 좀, 살벌하게 납니다.
0: 제가 살벌한 단어를 골라서 소개를
1: 예.
0: 했나 봅니다.
1: 요즘 이렇게 순화된 표현은 없었습니까?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0: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집요하게 실험에 몰두를 하다가 막상 완성되니까 또 두려워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2년이나 피조물을 방치한 채로 자기 실험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2년이나 알프스를 돌아다니거든요.
1: 그러게요.
0: 이 사람이.
1: 예.
0: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이 피조물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괴물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자, 오늘 낭독해 주실 장면도 있죠. 많은
0: 그렇습니다.
1: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0: 아이고,
1: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장면을 낭독해 주실 거예요?
0: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뒤에 그의 죽음을 확인한 피조물이
1: 예.
0: 비통함에 울부짖다가 목격자에게 남기는 말인데요.
1: 아.
0: 바가란 번역가가 옮기고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책에서 읽겠습니다.
1: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시작해 주실까요?
0: 나는 이 배를 떠나 내가 타고 온 얼음 뗏목을 타고 북쪽 끝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장작을 모아다가 이 비참한 몸뚱이를 태워 재로 만들겠다. 어떤 불경한 인간이 호기심에 이끌려 나 같은 존재를 또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나를 압도하는 고통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충족되지도 꺼지지도 않은 감정에 더는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 이는 죽었고, 나까지 죽는다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은 금세 사라질 테지. 나는 이제 태양과 별을 보지 못할 것이고, 뺨을 간지리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빛과 감정, 감각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 몇년전 세상이 내어준 풍경이 처음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름에 기분 좋은 열기를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을 때, 울다가 죽었어야 했다. 이제는 죽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지. 죄로 얼룩지고 쓰디쓴 후회로 만신창이가 됐으니 죽지 않으면 어디서 안식을 찾는단 말인가.
1: 예. 그 비지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0: 그러게요. 네, 예. 잘 골라주셨네요.
1: 예, 예.
0: 네.
1: 특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0: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우리 황정은 작가의 낭독은 듣기가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박연준 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문장 중에 또 이것도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가 뒤집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너는 나의 창조자지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복종하라.
1: 네.
0: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AI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사실 네.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부터 계속 AI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1: 지금 시대에 읽으면 지금 시대의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AI를 떠올리지 않기가
0: 그러게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예.
1: 요즘 또 AGI 관련한 논쟁들도 활발한데
0: 예.
1: 또 그 맥락을 읽으면 대단히 이 말이 섬뜩하게 읽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0: 아, 그래서 그 오래된 대답이 코너의 네. 생명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1: 네, 고전은 항상 예. 네.
0: 이 즈음의 대답을 그때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1: 네, 그렇기도 하지만요.
0: 예.
1: 근데 제가 읽은 번역본에서는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예.
1: 넌 나의 창조자이지만 난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복종해.
0: 예.
1: 느낌표. 이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자기 반려를 만들어달라는 피조물의 요구를 이제 간절한 요구를 배반을 하고 빅터가 예. 파괴를 하는 그 장면인데
0: 예.
1: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전능한 자로서의 어떤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단히 순진한 상태의 어떤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좀 미숙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제 땡깡 부리듯이
0: 예.
1: 그렇게 읽히기도 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예. 했습니다.
0: 번역에 따라서
1: 네.
0: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어느 번역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1: 그렇죠.
0: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또 좋아하는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예. 오늘 작품은 어느 분 번역이라고 하셨죠?
1: 박아람 번역가가
0: 아, 그렇군요.
1: 책입니다.
0: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읽은 지가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솔직히
1: 네.
0: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마지막 장면이
1: 네.
0: 왜 그 북극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태운다는 거였잖아요.
1: 네. 그리고 예. 사라지죠.
0: 예. 실제로 그랬던가요?
1: 그게 이제 이 소설이
0: 제 기억엔 그때 그 명확한 장면이 묘사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1: 왜냐하면 이제 소멸하는 장면까지는 묘사가 안 돼 있는 것이요.
0: 예, 예.
1: 이 소설이 서간문, 편지로 시작이 돼서 편지로 끝이 나고요.
0: 예, 예.
1: 중간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피조물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0: 아, 예.
1: 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크게 화자가 3명인 소설이에요. 예.
0: 그래서 얼핏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때 완전히 소멸하는 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작가는 그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그 어딘가에 프랑켄슈타인은 있는 게 아닐까라는
1: 네.
0: 그런 상상까지 했었던 뭐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예,
0: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서 네. 저에게는.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
1: 네.
0: 다음 주에 또 우리 황정은 작가를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예.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설함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예, 4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6721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진행자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신청합니다. Dan Fogelberg의 Leader of the Band인데 2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려드렸는데 제가 간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간주는 간주도 나오고 후주로도 나오는데요. 이번엔 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듣겠습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올 8월이 세계 기후관측사상 최고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7월이 1년 중 제일 더운데 8월이 7월보다 더 더운 것도 1940년 이래 올해를 포함해 5번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는 나라는 딱 세 곳,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내년 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제포경위원회는 그린란드,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고래잡이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애에게 동생 혹은 오빠가 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자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주애에게 성별을 알 수 없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오빠가 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국정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후계자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미국 인피니티 워드사의 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가 가상의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전쟁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허구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한반도의 전쟁을 오락적 소재로 재현하는 것은 역사적, 정서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과 관련 삼성전자가 인피니트 워드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죠.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떤 얘기입니까?
0: 출근을 하다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문화비축기지라는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1: 네, 가봤습니다. 예, 예. 예, 예.
0: 거기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옥토버 페스트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예, 예. 축제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얻어서 서울 버전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대형 비어 텐트와 정통 독일 맥주, 뭐 현지 밴드 공연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현지 옥토버페스트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네요.
1: 아, 그래요? 예. 무슨 소송인지는 뭐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 옥토버페스트 하면 원래 그 옥토버가 10월이잖아요.
0: 예.
1: 예. 근데 늘 9월에 하대요. 예, 그럼 왜 그러죠?
0: 민회니 가을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비도 자주 내려서 야외에서 맥주를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1: 예.
0: 축제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좀 해가 긴 낮 시간을 즐기게끔 하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9월 하순에 시작해서 10월 초에 끝나는 일정으로 변경을 한 건데
1: 예.
0: 언제부터 변경했냐? 1872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1972년이 아니고요. 1872년. 예. 그러니까 옥토버 페스트가 정말 오래됐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1: 예, 예.
0: 시작이 1810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맥주 축제는 아니었고요. 이 바이에른 제국의 왕세자 루트비 1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마 경기가 열렸는데
1: 예.
0: 이제 그게 시초라고 하고요. 그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마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매년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술도 먹고 하던 게 옥토버 페스트가 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맥주 축제가 된 거고요. 정작 축제의 시초인 경마 공식 경기는 1930년대에
1: 예.
0: 중단됐다고 합니다.
1: 뭐 경마 대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 요즘은 못 들어봤으니까
0: 예.
1: 그런 모양이군요. 200년이 훨씬 넘은 축제인데. 근데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리잖아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고.
0: 맞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뮌헨시는 축제 기간 약 67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와서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박도 해야 되고
1: 예.
0: 쇼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효과가 2조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 2조나 돼요?
0: 네.
1: 그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0: 네. 그래서 이 행사가 예.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 2조 원짜리 행사에 맥주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단 6개의 양조장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들어보신 양조장 이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너, 하커프쇼어, 호프브로이, 레벤브로이, 파울라너, 슈파텐 예. 이렇게 여섯 개고요.
1: 뭐 두세 개는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0: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양조장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수백 개, 수천 개 될 건데
1: 예, 예.
0: 이거 너무나 오래된 카르텔이다. 왜 여섯 개만 참가할 수 있게 하냐 하면서 이제 소송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 예. 그럼 왜 여섯 개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0: 이 독일의 유구한 맥주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1: 예.
0: BBC의 옥토버페스트 관련한 기사 보니까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을 모두 지켜서 양조해야만 이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맥주 순수령.
0: 예.
1: 예, 예.
0: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물, 보리, 홉 이 세 가지 재료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이고요.
1: 예.
0: 이제 나중에 1906년 들어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발효 작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서 효모까지
1: 예.
0: 총 네 가지만 넣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현대까지 내려져 오는 맥주 순수령의 내용입니다.
1: 예예.
0: 애초에 왜 이런 법이 생겼냐? BBC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이것저것 재료를 넣으면 가격이 비싸진다. 둘째, 빵 만들 밀을 맥주에 쓸 순 없다. 이제 그때는 이제 식량 중요하니까요.
1: 예.
0: 그리고 셋째, 방부제, 향미료, 황각제 등 아무거나 마구 넣으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고
1: 예.
0: 처음에 독일 남부에서만 적용되다가 1906년 들어서 독일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법이 현재 유효한 소비자 보호법 중 가장 오래된 법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은 독일 내에서는
1: 그러게요.
0: 뭐 다른 맥주는 못 먹는 거냐
1: 예.
0: 그럴 수 있는데
1: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0: 아, 근데 이게 또 1987년에
1: 예.
0: 제 기사를 찾았는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독일에 그럼 수출을 못 하는 거냐?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해서
1: 이제
0: 소송을 걸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거 이렇게 독일로도 수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넣은 다른 국가의 맥주들이 수입이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독일에는 이제 다양한 맥주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니 근데 아까 왜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한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우리도 네. 그 네 가지 지킬게 여기에 참여하게 해줘 하면 여섯 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다른 양조장들은 그럼 그 기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럴 수
1: 예.
0: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미넨시 경계 내부에 우물물로만 만들어야 옥토버페스트에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이 한정된 우물들을 기존의 여섯 개 양조장들이 거의 독점을 했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기사에 언급된 기징어 브루이는 여기 대표가 작정을 하고 180억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팝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내가 이 우물물을 써서 맥주를 만들겠다.
1: 예.
0: 했는데도 시위회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건 거고요. 이제 시위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소송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받아서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주민투표에 가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지금?
0: 예.
1: 예, 예.
0: 그래서 3만 5천 개의 서명이 필요한데 2만 1천 개 정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
1: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하군요.
0: 네, 진짜 예. 너무하다 싶은데 역사를 돌려 보면 아까 이제 그 이 축제의 시초 있잖아요, 루트비 1세 그 사람의 증손주도 나도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했었는데 소송을 걸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게
1: 아.
0: 1990년대 일이에요.
1: 예. 주인공 집안인데도?
0: 네.
1: 예.
0: 그러니까 주요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규칙은 미넨 시에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 맘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하겠다는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걸어서 뭘
1: 예.
0: 하냐라는 거고 이제 반론은 명백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1: 아.
0: 법률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규정 지켰다고 다 참여시키면 그것도 또 전통에는 반하는 측면도 있어서 나름 또 뭐 미넨시로서는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0: 네.
1: 아무튼 뭐 흥미로운 소식이긴 하네요.
0: 네.
1: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지금 이선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 휴가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강다은 아나운서에게
1: 예.
0: 이 자리를 맡기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1: 예.
0: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막내 아나운서거든요.
1: 예. 그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0: 네.
1: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이선영 아나운서 잘 휴식을 취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6년 전인 2020년, 어느 때보다도 거리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강제로 벌려놨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휑했던

서울 거리가 떠오르네요. 오늘 소개할 곡은 그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다만 노래 속 두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군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용 선곡위원이 고른 혼성 듀엣 특집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이 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가 함께한 익사일이란 노래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예정되어 있던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었는데 그 빈 시간 덕분에 상상력의 지평이 놀라울 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중심이었죠.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인물,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들로 이야기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8집 Folklore라는 앨범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앞뒤 모두 흑백. 이 뒷모습도 테일러 스위프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에 혼자 서 있는 테일러의 모습이 아주 작게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리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개 낀 숲속에 이렇게 혼자 서 있네요. 이 안에서 오늘 들어볼 곡 익사일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적 전환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인디폭 밴드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논과 함께했고요. 제목 익사일은 추방 혹은 유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때 서로의 안식처이자 서로의 집이었던 연인이 이별하면서 그 집 밖으로 내쳐진 것, 이런 심정을 추방에 빗댄 것이죠. 보통 그 남녀 듀엣 곡의 그 클라이맥스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따로 부르다가도 같은 노랫말로 화음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곡은 좀 다릅니다. 화음이랄 것도 뭐 별로 없고요. 그냥 각자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가 돼서야 목소리가 겹쳐지는데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이거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정용 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혼성 듀엣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 곡이다. 이번 주에 들었던 다른 곡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매력적이고도 쓸쓸한 불화의 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혼성 듀엣 특집의 마지막 곡 테일러 스위트와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논이 부르는 익사일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혼성 듀엣 특집 마지막 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버넌이 부른 익사이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0: 예, 유튜브에 버스매니아라고 하신 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요일 사색이 시즌 1이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는 어떤 순서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사색 같습니다. 다만 앞에 사자는 녹사자에서 역사의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색깔을 더하는 사색.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세계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매일 쏟아지는 세계의 소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첫 시간에는 재미있는 역사학자 두 분이 함께 나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7이 쓰시는 분께서 뉴스, 사회, 경제, 인문학을 쉽게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함께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선거위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면서 6,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2: 대미 투자 협상 최종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원전 건설 등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주최한 행사에서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자신들은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고 자신하며 동급생을 폭행했던 중학생들이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학교폭력의 꼭대기 같은 사건이라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커피.
1: MBC 2시 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는 어느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란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후티 반군에 추가 자금과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 모카를 함락한 데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홍카오 미국 해군 장관 대행은 전날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바레인 해군 지원 기지를 언급하며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고 말했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6,8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은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인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 넘게 내리며 6,8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지켜냈던 7,000선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게 팔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상황이 나빠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아스트라 발표 이후 인공지능 수요가 재확인되면서 최근 반도체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인상 우려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대미 투자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 뭐 협상이 항상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4: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차현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전날 국회에서 행사를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죠?
5: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물론 부정선거 구호까지 울려 퍼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이 담긴 입간판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구구세력 준동회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6: 이진숙은 다음 행보도 불보듯 뻔합니다. 5.18 폄훼야 모욕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내란세력 준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5: 국회 사무처도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야당은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고요?
5: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주가 조작 로비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약업체 제넨셀 최대 주주 세종메디컬의 주가가 김 후보의 청탁 이후 임상 승인 기대감으로 폭등했다며 작전 세력은 180억 수익을 얻은 반면 개미 투자자 3만 명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입니다.
5: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겨냥에 증인 없는 청문회로 밝힐 수 있는 건 없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 후보자와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가보시죠. 오늘 출근길에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0: 있습니다. 앞서 어제 용 후보자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취재진이 비례의원 겸직이 법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용 후보자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고요.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만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외 평가 등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당 차원의 의견 개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이번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한 의원에게 질문을 한 걸 두고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혔죠?
0: 네,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자신을 일반인으로 소개하며 한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
4: 어제 이해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분 기자시죠?
3: 일반인입니다.
0: 이를 두고 총리실은 국조실 소속 A 과장이 대정부 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며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 측이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전해주시죠.
0: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특히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로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 6.6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 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지적장애 동급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잔인한 범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6: 지적장애 중학생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중학생 7명.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은 3명이었습니다. 특히 한 촉법 소년은 자신은 촉법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폭행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촉법 소년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두 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한 명에게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학교폭력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이 신고했다며 찾아가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를 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6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확인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난 6월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의 이름이 슈바오로 결정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판다의 이름이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슈바오로 결정됐다며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고 오늘로 생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2: 경찰의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7번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해 1년 가까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 미국 캘리포니아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이 높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10일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영상 자동 재생과 콘텐츠 추천 등 중독적인 기능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쉘튼 인터내셔널 제공으로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진, 정슬기였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7: 종로 5가 열차.
8: 할머니, 종로 5가예요.
9: 종로 5가?
8: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9: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10: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1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그만 물리화학은 어렵지 물리화학은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우주공학 알고 싶다
0: 깨우쳤다 달았네 AI AI
1: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0: 몇 시인지 알려다오
2: 11시 5분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지붕 위로 올려버렸대요.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차를 얼마나 지키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온다라는 반응과 이럴 거면 차를 왜 샀냐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물건을 모셔둔다라고 하죠. 새 물건은 개시하기 전에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저는 뭐 다 존중합니다. 차가 너무 소중하면 지붕 위에 올릴 수도 있죠. 대신 아침에 차 뺄 때 좀 오래 걸리겠네요.

손태진의 귀한 그대 들으면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9월 11일 금요일 문 열어봅니다. 아니 새 차를 사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돼서 지붕 위에다가 차를 올려놨습니다.

0: 울린 이야기. 아,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 참, 뭐, 동네에 도난 사건이 많은데, 이 남자가 멀리 일을 하러 가야 해서 이 방법을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 차를 사서 바로 올린 게 아니고, 마침 조금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야 되는데, 아, 이차 왠지 도난당할 것 같은데, 걱정돼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언가를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면, 오히려 그렇게 옮기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아, 혹은 약간 그 잘못 들었다가 이게 크레인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더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저도 새 차를 처음, 저의 첫 차를 샀을 때, 약간 그냥 주차장 가서 한 번씩 그냥 확인하게 되고, 누가 옆에 문콕 뭐 있나 확인하게 되고, 괜히 늘 막, 아, 이걸, 뭐 어디 하나 긁혔나, 뭐 밑에 긁혔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애지중지 더 아끼게 되는데, 뭐, 조금만 지나면, 한 1년, 2년? 조금 긁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신경 안 쓰잖아요. 초반만 좀 그렇고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즐겁게 수다 떨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3, 4부에는 요란한 축하 요정들, 신승태 이미리 씨와 저희와 함께 불금을 한번 달려볼 겁니다. 국악 뒷마당,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어깨 춤추며 놀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실 수 있는 쿠폰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맛있게 한잔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4872님께서 가방 만드는 공장인데요. 함께 일하는 언니가 자주 들으셔서 옆에서 함께 듣다가 저도 문자 보내봅니다. 김은주 언니! 깜짝 놀랐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뭐, 김은주, 언니랑 또 같이 드시라고 제가 커피 두 잔, 이분께는 또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처음 보내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어떻게 방송 듣게 됐는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시는지, 지금 뭐 쉬면서 뭐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점심 뭐 드셨는지, 아주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그냥 함께 나눠주세요. 그렇다고 또 우리 단골 손님들 제가 안 챙겨드리면 섭하죠. 섭합니다. 우리 1842님께서는 요즘 손트라 듣는 재미로 삽니다. 한쪽 이어폰 꽂고 방송 들으면서 일이 또잘 돼요. 전안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했지만 또 이런 분들 괜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쿠폰 챙겨드립니다. 우리 3288님께서는 여기는 퀵 서비스 사무실이에요. 콜이 뜨기를 기다리는 기사님들이

항상 TV 보며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무도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트라를 틀어놨더니 아니 기사님 중 한 분이 늘 운행 중에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손태진이 참 잘해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다른 기사님들도 들어보겠다고 하시네요. 모두 운행 조심하시고 우리 기사님들 졸음 쫓아줄 신나는 노래 신청해요 하셨네요. 아 그런 얘기 있죠. 뭔가 재밌는 거 나만 아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는 게 더 행복이 배가 되고 그렇다. 그리고 또 서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서로 안부 전하는 거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미의 빙글빙글 들으면서 이 행복 전하시죠.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돌고 돌아 손트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손트라 가족들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0788님께서는 휴게소 잠시 휴식 후 다시 출발합니다. 손트라 질청하며 안전하게 갈게요. 이렇게 사진 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아주 큰 인삼 동상이 딱하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이신 것 같은데, 전에 저희에게도 사진

보내주셨던 기사님이시네요. 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멋있는 기사님께서 또 이렇게 인증해 주셨고 오늘도 열일하고 계신다라는 거또 나눠주셨네요. 우리 1375님께서 서울 병원 갔다가 고속도로 경북 안개로 이동 중에 듣고 있답니다. 우리 남편 곧 건강해지겠지요? 노래는 쨍하고 해뜰날 신청합니다. 우리 1375님의 남편분이 조금 편찮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정말 금방 쨍하고 해뜰 날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응원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김용빈의 목소리로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0: 우리 2249님께서 이 시간 기대를 줍니다. 60년 봉제일 하며 들어요. 조항조 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그 옹이 하면 이제 나무에 그 패어진 약간 상처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비유해서 사랑 그리고 또 이별과 이렇게 좀 비유를 했는데, 이게 참 우리 이별이라는 게 뭐 시간을 갖고 뭐 다른 사랑으로 또 잊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잊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저의 삶의 일부 가 된 어떤 하나의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좋은 추억들을 품고 계속 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옹이를 비유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026님께서 점심 먹고 졸다가 이 노래가 나오니까 확 깼네요. 옹이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사만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읊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더 큰 감동이 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까 하는데요. 우리 0198님의 사연입니다. 20살 조카를 만나 밥을 먹었는데 조카 왈 오이예 이모 덕분에 오늘 무지출 성공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돈을 전혀 안 쓰는 날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네요. 저도 내일은 냉장고 털이하고 무지출 도전해보려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무지출 날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는 늘 저는 선배들을 찾아다녔어요. 네, 밥 얻어먹으려고요. 그렇죠. 그냥 괜히 나갈 때 이제 뭐 좋아하는 선배 형님 아니면 누님 있으면 갑자기 어디 가세요? 밥 사주세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은 다 더치페이를 한다고요? 에이, 거짓말이지 마요. 무슨 더치페이예요? 아, 그래. 선배도 무지출해야 된다. 아, 그것도 맞긴 하네요. 이왕 같이 먹기로 한 거, 그냥, 나누는 걸로 하시죠. 예. 아, 우리 3789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어르신 텃밭에서 가지, 오이, 고추 많이 얻어왔어요. 기분 짱입니다. 오, 우리 3789님 역시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나 봅니다. 아, 이분도 무지출 하루네요. 네. 장 볼 필요 없이 그냥 양손 가득. 우리 4920님은 청소하다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발견해서 충전해보니 켜지는 거예요. 옛날 사진도 보고 메모장도 훑어보고 전화번호부 구경하느라 3시간이 지났어요. 옛 휴대폰 꺼내서 옛 사진들, 동영상들 이렇게 딱 보면 추억에 잠기죠. 여러분 서랍장 안에 있는 휴대폰 한번 꺼내서 옛 추억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광고 갔다 오려고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3: 잘 부탁드립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

0: 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696 하나님도 오늘 아침 처음으로 입에서 춥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여름이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에 요새 일어나면 이거 조금 약간 그 냉기가 흐르는 게 느껴져요. 예, 방 안에서 그 냉기가 흐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통 같으면 우리가 이불을 다 걷어차내고 이불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멀리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꽉 잡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7057님께서 외근 끝나고 늦은 점심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건물 사이 산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 산이 꼭 액자 같아요. 산은 가을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지 더 멋스러워졌고요. 이런 날 다시 사무실 들어가려니 억울하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주말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조금이나마 더 추워지기 전에 뭐 겉옷 같은 거 하나 챙겨서 주말에 뭐 바다 보러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6124님께서는 알바가 2시에 끝나 손트라를 못 들어 서운했는데 지금은 일 끝나고 차에 앉아 잘 듣고 있어요. 심수봉 비나리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듣고 3시에 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는데 우리 3시 되기 전에 심수봉의 비나리 신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리고요. 우리 3, 4부에는 국악 뒷마당 오픈합니다. 흥 넘치고 재미난 친구들 신승태, 이미리 씨와 함께하니까요. 지금부터 축하받고 싶은 일 있으면 혹은 자랑하고 싶은 일 있으면 사연 바로 보내주세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군사기물 누출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제넨셀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2: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전취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2: 아이고야.
3: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그러시구나.
3: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1: 정말 재밌구나.
2: 지금 알았어요?
3: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2: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벌써 4시 5분이구나.
2: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씨 들으러?
3: 같이 가요.
1: 그러시구나.
3: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4: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서 왔어요.
0: 우리 원래 화요일 손님이죠. 신승태 이미리 씨가 네. 오늘 특별히 또 금요일에 찾아왔거든요.
3: 네. 금요일에 그럴까요? 네,
0: 금요일 때 만나니까 텐션이 달라요.
2: 아, 너무 좋아요.
1: 불금이잖아요.
2: 그리고 너무 이쁘게 나와요.
0: 아, 이쁘게 나오는데 심지어 네. 지금 아직 소개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함께 하고 있어요.
1: 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우리 국악 뒷마당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지금부터 네.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오두방정 떨면서 축하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무료예요.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어와서 보시면서 함께하면 더 즐겁다는 거.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연이 도착했어요. 5175님께서 9월 19일에 대구 예식장에서 예쁜 안신정, 잘생긴 김동현 결혼합니다. 진의 이모가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
4: 진의 이모 축하합니다.
5: 진의 이모가 축하한대. 에이. 우리 안신정이랑 김동현의 결혼을 축하.
6: 아, 이모가 결혼하신
3: 이모예요. 이모.
7: 떡이 다치면 살아라.
6: 어떡해요?
7: 환하게 환하게
5: 환하게 사세요. 네,
6: 가시버시 사람처럼요.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툭치기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6: 자랑은 할수록 신이 나고
5: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3: 신승태 이미리의 국악 뒷마당
7: 경사라네 경사라서.
6: 경사났어요. 이게 경사죠.
3: 그러니까요.
6: 제 2의 인생이죠. 결혼을 한다는 거.
3: 아, 이렇게 3, 4부 시작하자마자 우리 오디오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 축하 요정들 소개할게요.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 하하하 신승태.
5: 신승태입니다.
3: 네. 그리고 옆에는 또 국악 트롯 여신이죠. 노래하는 인형 노인 이미리. 노래하는 인형, 인형? 노래하는 셰프.
6: 아, 아 맞다, 셰프.
3: 노 셰프.
6: 노 셰프. 뭐 잊지 않았어. 역시 서울 S된달라.
3: 아니, 진짜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주로 불금 네. 어떻게 보내시나요?
6: 불금은 불처럼 보내죠.
3: 아, 불처럼 보내요?
6: 네, 네. 아주 순삭으로요.
3: 순삭으로. 네.
5: 그래서 이제 밤에 좀 놀아볼까 하거든요. 네. 불금이니까. 네,
6: 네. 오늘요?
5: 그래서 아침부터 불처럼 보내기 때문에 네. 저녁에는 기지맥지 집에 들어가서 자요.
3: 집에 들어가요.
6: 불이 꺼지는구나.
5: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네. 점점 그렇게 된다.
6: 아직 그러면은 조금 저는 좀 저기를 활기를 더 찾아볼게요.
3: 아 그래요?
6: 네, 네.
5: 밤까지요?
3: 지금 벌써 피곤해 보이시네요.
6: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말을
5: 어두운 데서 화장하고 너무 진하게 돼. 오늘 오자마자 화장이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어두운 데서 했니까 어두운 데서 했다.
3: 아 어두운 데서 화장을 하느라 너무 진하게 됐다. 네, 네.
5: 볼터치가 조금
3: 아니요 너무 예쁘게 나오고
6: 너무
3: 있어요.
6: 너무 예쁘지 않아요?
5: 그러니까 네? 매일 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근데. 진하게 해야지 약간은 TV에서는 이쁘게 나오는 것 네, 같아요.
3: 네. 아니 궁금한 분들은 네? 우리 손트라 너튜브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5: 맞아요.
3: 아 이런 화장법도 있다 한번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 클레오파트라 같이 하고 왔어요.
6: 진실을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진실을.
3: 예.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네. 미담을 들었는데 우리 신승태 씨,
6: 네.
3: 제 매니저가 서울 모처에서 친구 청첩장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네. 우리 신승태 씨가 호련이 계산을 하고
6: 정말요?
3: 미리 갔다고.
6: 아니
5: 그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집 앞이었어요.
3: 네.
5: 우리 집 앞에.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만났어요 거기서.
3: 네네네.
5: 너무 반갑잖아요.
3: 네, 그렇죠.
6: 반갑긴 하죠. 네.
5: 그래, 아니 나는 저기 손태진 씨 매니저님 들어오시길래 네. 손태진이 온 줄 알고 네. 나갔어요. 왜냐면 네. 나 저 안에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막 네. 나갔어. 그러니까 태진이네. 태진이가 아니라고 친구들하고 와서 아 그래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6: 근데 나갔죠. 진짜 오지랖이 넓다. 왜냐면은 네. 청첩장을 돌리러 왔으면 청첩장을 돌리러 온 그 친구가 사실은 한턱을 내야지 복을 받고 명을 받고 하는 건데 자기가 복이랑 명이랑 다 받고 싶어가지고 내버렸구만.
5: 네. 제가 다 받을게요.
3: 아니 이게 청첩장 감사합니다. 모임인지 몰랐겠죠.
5: 제가 받을게요.
6: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5: 아니 알았어요.
6: 알았어요.
5: 근데 뭐 청첩장 모임은 아니고 3명 있었어요.
6: 3명 있었어요.
5: 그래서 막 여러 명이 있었으면 내가 좀 부담되지만 셋이 먹길래.
3: 저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지금 월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5: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얘기를 했죠. 이런 좋은 이야기는 네.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 이 미담을 소개하면서 제가 신승태의 사랑불을 보냈거든요. 근데 074 하나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6: 어머, 공교롭게도 미담 뒤에 나온 가사가 애시당초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이 가사가 승태님 마음이 아니었던가요?

0: 아니 사실은 태진이가 있는 줄 알고 태진이가 가서 사겠지 하고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동결밖에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
2: 아니 소고기 먹었더라고요.
0: 아 소를 먹었어.
1: 소를 먹었었더라고요.
0: 아 애시당초 매년할까. 네. 아이고야
1: 우리 천윤비 메이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 살피기 전에 외면할 수 없는 코너 시작해야죠. 못 본 채 할 수 없는 글로벌 축하 속으로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축하합니다. 뭐라고 했죠?
2: 슈놀하보르.
1: 어, 슈놀하보르. 예,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슈놀하보르. 아, 참 이렇게 축하합니다라는 축하합니다. 표현이 어, 각 나라마다 이렇게
0: 맞아, 너무 달라요.
1: 다르고,
2: 너무 다르고.
0: 너무 달라요.
1: 그 의미도 네. 실질적인 의미도 좀 다르겠죠.
0: 약간 다르겠죠. 어. 그냥 축하해라. 아우 축하해. 아우 축하드립니다.
2: 아니 의미.
1: 아, 의미가.
2: 의미가 다르다고.
1: 아, 약간 우리가
2: 억양이 아니고 의미가.
1: 그 비유를 해서 예, 예. 다른 비유가 있을 예, 수도 있잖아요. 있고 뭐 그럴 수도
0: 그런가?
1: 있다. 자 오늘은 여기로 떠나봅니다. 어, 꼭 살면서 한 번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죠? 오,
2: 오늘 네덜란드. 네덜란드 튤립의 나라죠.
1: 튤립의 나라.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축하합니다. 과연 뭐라고 할까요?
2: 호페스티아드.
0: 와
1: 아, 진짜요?
2: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 연습했어요. 어. 녹음해가지고 왔는데 네. 이걸 들어야 돼.
0: 허페스티아드. 어. 너야? 너네 어. 너무 숨이 차. 어. 숨이 차요. 허페스티아드.
2: 이렇게 했어.
1: 아니 어려워. 비슷하긴 하네요.
2: 어려워. 그래서 어디가 어렵냐? 앞에 여기가 여기는 글로 쓰니까 한글로 쓰니까 허펠리시라고 돼요.
0: 어, 그러네. 네.
2: 그 발음 되니까 허패스 허패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허페스티아드
0: 급하네.
2: 허페스티아드
0: 허페스티아드 이런 식으로
2: 허페스티아드
1: 여기
2: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0: 급하게 이렇게 허페스티아드.
1: 미리씨 따라해볼까요? 네덜란드어로 축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0: 허페스티아드 허페스티아드
1: 허파가 뭐예요?
0: 허페스티아드
1: 허파의 바람
0: 그냥 빨리 뛰어들래요.
1: 바람 찼어요? 자 허페스티아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허페스티아드. 야 생각보다 어렵네요.
2: 어려워요 이거.
1: 네덜란드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영어로 이렇게 그 알파벳으로 있는데도
0: 어려워요.
1: 저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2: 맞아요.
0: 그치 알파벳은
2: 진짜 달라요. 알파벳은 G로 시작해요.
0: 제펠리키 제펠리키티아드 이런 스타일인데
1: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다. 자 우리 네덜란드 관계자 여러분의 또 엄격한 검증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허페스티아드 사연 소개해볼게요. 네. 미리씨
0: 네 4742님이요 밥솥에 밥을 하는데 밥이 설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수리를 하러 가야 되나 새 걸 사나 사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더니 아이고 고무 패킹만 교체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친구 말 듣고 고무 패킹 교체하니 밥이 맛있게 됐어요. 돈 묻었어요 친구야 고맙다. 고무 패킹 받았다.
2: 이런 거 축하해야 돼.
0: 와, 진짜
1: 밥솥 같은 거 네. 솔직히 너무 오래 잘 쓸 수 있어요.
0: 맞아요.
2: 그 고무 패킹이 망가지는 걸 보통 모르시고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예.
2: 예, 그거 바꾸면 되더라고요.
1: 아,
0: 어떻게 잘 알아요?
1: 직접 그 뭐 경험
2: 옛날에
1: 아 옛날에
2: 우리 집에서 어. 그럼 우리 또 식당이잖아요.
0: 맞아.
1: 그러네.
2: 거기도 그러네. 그 밥솥에 어. 고무 패킹만 바꾸면 돼요.
1: 고무 패킹만 예, 바꾸면 된다. 만약에 내 집 밥솥이 좀 이상하다, 바로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고무 패킹에 예. 문제가 있는지 한번 교체해 보시고.
0: 맞아요.
1: 어 돈 어
2: 고무
0: 굳어야 돼요. 돈 굳어야 돼. 맞아.
2: 패킹이군요.
0: 네.
2: 보통 바킹이라는 고무 바킹.
1: 고무 바킹이라고.
2: 여러분.
1: 자 우리 또 편지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2: 2623님께서요 당신과 함께한 35년의 인생 함께하여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오. 날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내 사랑 박선영 여사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오.
0: 감사합니다.
1: 박영선 여사님입니다. 박선영 말고요. 박선영은 누군가요?
2: 죄송해요.
1: 박선영 누구예요?
0: 다시 할게요. 박선영 누구예요?
2: 내 사랑 박영선 여사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고.
1: 네, 자 박선영 다른 분 아닙니다. 네, 우리 특히 우리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2: 어, 박선영 내가 오타 났나? 내가 오타였나?
1: 박영선 여사님 생일 축하드리고.
2: 여사 생일 축하.
0: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동이에요.
2: 아니 그럼 되게 멋지시다.
1: 멋지게 쓰셨어요.
0: 맞아,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읽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당신과 함께 35년의 인생 함께 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 글씨체를 보고
1: 사랑하오.
0: 사랑하오.
1: 이게 만약에 사랑하오. 편지로 왔다면 이렇게 세로로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썼을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2: 감사하게 생각하오.
1: 생각하오. 자, 우리 7353님은요, 사회 초년생 딸 아이 오늘 처음 인감 등록하고 증명서도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축하해 주시냐 묻네요. 어른 된 거라면 축하받고 싶대요. 축하합니다.
0: 우와, 축하드려요. 주민등록증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2: 그러니까. 아니, 아니.
1: 인감이 생겼어.
2: 인감.
1: 네.
2: 인감 증명서요. 네. 인감을 증명서. 근데 축하할 일이죠.
1: 예. 네.
2: 축하할 일. 뭔가 인감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내가 내 거가 내 거가 이름으로
1: 내 이름으로 어떤 나를 증명할 수 나라는 어떤 사인이 생기는
2: 이제
1: 거죠.
2: 이거 그 인감으로 이제 집도 사고 절도 사고 다 사십시오.
1: 사도 되겠다.
0: 이건 엄마가 인간이 먼저 되라 그랬어.
1: 그것도 좋네요. 예, 예. 인감을 얻기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것도 좋네요. 인간 증명서 하나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 대놓고 사랑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또 뭘 쏘고 있죠?
2: 비가 오면 생각나는 잡곡밥. 언제나 말이 없던 잡곡밥. 말이 필요 없는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을 개사를 했는데 앞에 왜 빙글빙글이라고 쓴 거죠?
2: 제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0: 빙글빙글 돌면서
2: 비가 오면 생각나는 잡곡밥
1: 그건가?
2: 모르겠어. 비가 오면 이거 아닐까?
1: 자, 우리 여러분의 축하 사연들 받으면서 잠시 노래 들을게요. 라이브로요. 이미리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주현미의 사랑가를 가지고

0: 아, 정말 사랑과 이미리의 라이브였고 옆에서 박수는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아, 자. 수술이가 굉장하네요. 아, 좋네요. 건강하겠어요. 건강.
2: 아, 건강 박수예요.
0: 건강 박수.
2: 네, 건강 박수였어요.
0: 아, 그러니까 네. 아마 같이 그래서 들으면서. 네. 따라서 박수 치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합니다.
2: 여러분 건강 박수입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우리 축하 사연들 좀 부지런히 오늘 네, 또 달려볼게요.
1: 네, 부지런하게.
0: 부지런하게. 네. 5469님 갑니다.
1: 네네, 큰딸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손주 돌보는 6학년 할머니입니다. 큰딸이 공군수송기 조종사인데 이번에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코가 날 뜨개질로 장미꽃 100만 송이는 어렵고 백송이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축하 선물 들어주려고요. 우와. 이야,
0: 공군 수송기 조종사.
2: 우와.
1: 멋있다. 공군 수송기 조종사. 와.
0: 우선 중령 진급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2: 너무 멋있다.
1: 공군이에요, 공군. 우와.
0: 그리고 지금 우와. 뜨개질로 장미꽃을 선물을 하고 싶다.
2: 되게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 엄청 오래 걸리죠. 하나도 엄청 오래 걸리죠.
0: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완성되면 꼭 사진.
1: 아유, 너무 맞아요. 궁금해요. 보내주세요, 너무 진짜로.
2: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축하드려요. 멋있다,
2: 진짜. 멋있다 요군.
1: 이건 멋있지. 이건 멋있는 거예요.
0: 정겨. 우리 9559님은요?
3: 드디어 찾아냈어요.
1: 뭘요?
3: 아이들 컴퓨터방에서 몇 달째 이상하게 꼬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인을 계속 못 찾겠는데 작정하고 코에 온 힘을 다해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복싱 가방 안에 아들이 운동 끝나고 먹으려고 넣어둔 어묵바가 어머, 들어있더라고요. 채소 5개월은 된 것 같은데 냄새가 어마어마했어요.
1: 세상에나.
3: 그거 치우다가 기절할 뻔했지만 이제 냄새 끝.
0: 야,
1: 축하드려요.
0: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이게 옆에 침대 틈 사이로 아

0: 아,
1: 부활절에서 받았던 계란 하나.
2: 계란!
1: 들어가가지고 진짜.
0: 계란 썩는 냄새 진짜
2: 심해. 그거 심해요.
0: 진짜, 진짜 심해.
1: 나는 진짜 내가 좀 이상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다.
2: 아, 다행히 찾아서 다행이에요.
0: 내가 좀 이상한가?
1: 아니, 내 이불이 좀 이상한가? 아니면
0: 내 몸에서.
1: 내 몸에서 좀 뭐. 자, 이런 축하 사연들 잔뜩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일거리라도 나눠주세요. 우리 3025님의 신청곡 강혜연의 왔다야,
2: 왔다야
1: 트로트 버전 듣고 저희는 4부에서 계속 축하해드릴게요.
2: 계속 축하해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진한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0: 대체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투라 들어야지.
0: 그래왕 손투라가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맞다 미리야.
1: 정말 태진아 맞다.
2: 맞다 손태라가 최고다. 이렇게 감칠맛 그렇죠. 나는 맞장구로 세계 1위입니다. 두 친구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맞다 영수가 맞다 미경아 맞다 숫자에 맞다 여러분 다 맞아요. 아까 누구였지? 선영이 아니고 영선이. 저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2: 네.
0: 네, 아무리 안 그렇지 그렇고 말고요.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그
1: 맞지,
0: 말이지.
1: 다 맞지. 맞다 미리야.
0: 맞다 맞아. 맞다 승태야.
1: 너무 시끄럽다. 태진아. 미리야 아니, 너무 사부시장 지금 너무 시끄럽다. 미리야.
0: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인형 노쉽 미밀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만 구독자를 훌쩍 넘은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 지금 멋있다. 들어오시면 함께 보시죠.

0: 있을 수도 있다는 거.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주세요.
2: 해주세요.
0: 예, 예, 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막간 퀴즈 시간이죠. 뭐죠?
2: 이리 오너라 매운 실미김치 세트 준다.
3: 바꿔서 했는데 이미리 잘 못한다.
0: 아, 실미김치는
3: 실비
0: 어디예요?
3: 실비.
0: 실미도 뭐
2: 아, 실비,
0: 김치인가요?
2: 실비구나. 실비예요. 어,
0: 실비.
2: 아, 지금 발음이 새네. 그런데.
0: 자 매운 실비김치 세트 주는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 겁니다.
2: 네.
0: 자, 과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산에 갔는데 어떤 동물을 봤다고 해요.
2: 어머.
0: 근데 뭘까? 과연 무엇을 봤을지. 아,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볼륨 키워주시고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노래 시작합니다.

0: 갈색 털에 뭐뭐뭐 줄무늬 얘기했는데
1: 줄무늬가 귀엽어요.
0: 오, 산에서 이런 동물을 볼 수 있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볼까요?
1: 네, 한번
0: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0: 아주 귀여운 동물. 갑돌이와 갑순이가 산에서 만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1: 아, 뭘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거.
0: 그럴까요? 막 도토리도 나오고 막 볼에 저장하는 네, 뭐 이도. 아 맞다. 근데 줄무늬를 얘기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예, 예, 예. 참고로 청솔모는 줄무늬가 없어요. 없는 걸로
1: 없죠, 없죠.
0: 아, 알고
2: 회색이죠,
0: 계시죠.
2: 회색.
1: 네. 네.
0: 자 근데 회색. 그러면 이 정답은 뭘지 여러분 문자번호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정답자 5분 뽑아서 매운 실비김치 세트
1: 아,
0: 보내드립니다.
1: 매실비요.
0: 그렇습니다. 매실세. 우리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이분도 야생동물이죠. 트롯 야생마 해 노래 들을게요. 서지호의 돌리도
1: 이분도 야생동물.

0: 이어져.
1: 이야, 신승태의 돌리도.
2: 진짜 돌아가시겠다, 돌다가.
1: 서지호의 노래였죠.
3: 아, 너무 신난다.
2: 너무 신났어요.
1: 너무 신나는데.
4: 불금이잖아요.
1: 아, 불금.
2: 너무 잘했다. 그죠?
1: 아니, 하다가, 네. 이렇게 헥헥거리는 건 처음 봤어요.
4: 불금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이렇게 다 쓰니까, 밤에를 기대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2: 아, 좋아요.
1: 오늘 골반에 기름칠을 제대로 하셨네요.
4: 아, 그러니까요.
1: 너무 잘 돌아가요.
4: 불금이잖아요.
2: 바지 내려갈까봐 아주 겁나 죽는 줄 알았어요.
4: 안 내려가요.
1: 저는 훌라후프 하는 줄 알았어요.
4: 깍져있었어.
1: 진짜.
4: 훌라후프 제가 좀 하거든요. 한 7개 정도는 한 방에 돌릴 수 있어요.
2: 한 홀 해요, 한 홀.
1: 자, 우리 퀴즈 드렸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산에서 만난 동물, 도토리를 볼에 저장하고 갈색털의 줄무늬가 있는 이 동물.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4: 정답은요, 바로!
2: 바로.
4: 다람쥐!
1: 다람쥐! 아, 다람쥐였습니다.
4: 다람쥐!
2: 네.
1: 야, 우리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드린다 그랬었죠?
4: 뭐 드린다고요?
2: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람쥐!
1: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람쥐 못 본 지 오래됐네요.
2: 오래됐어요.
4: 다람쥐.
1: 자, 우리.
4: 이미지도 있으니까 좀 마이크 좀 꺼주세요.
1: 우리 본격적으로 축하 들어갈게요. 1165님께서. 네.
5: 빵집을 합니다. 좀 전에 손님이 들어오면서 네. 아침에 여기서 빵 사갔는데요 라고 하셔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엄청 긴장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또 사러 오신 거였어요.
2: 아,
5: 빵집 연지 두 달째인데요. 몹시 보람있고 기분이 째지게 좋아서 서비스 챙겨드렸습니다.
2: 이야, 기분 좋다.
4: 아, 이거 너무 기분 좋다.
1: 그거 알아요? 그 SNS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몰카 같은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식당에서 갑자기 여기 지배인 불러와 막 이런 거야 갑자기. 그래서 뭐지 사람들 막 이렇게 웅성웅성 그러면서 지배인 불러와.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 아, 이래
4: 못 봤어.
1: 약간 그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로 이렇게 뭐 맞이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했다가 왜 무슨 일 있나 했는데
2: 맞아.
1: 여기 음식 너무 맛있잖아 이러면서
4: 맛있어서.
2: 완전 기분
1: 근데
2: 좋죠.
1: 또 기분이 또 좋아지는
2: 맞아요.
1: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4: 감사합니다. 네. 두 달째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빵 맛있어서 또 사러 오시고 너무 좋네요.
2: 진짜로.
4: 앞으로
2: 건승하시겠어요.
4: 2년 20년 막 200년 100년 가게로 남길.
2: 알았어요. 오. 다음 사연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좋습니다.
4: 님이 얘기하세요.
2: 아, 저예요.
1: 네. 6530님께서. 네.
2: 저 지금 상추쌈 먹어요. 남편이 조기축구하러 가서 끝나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남은 돼지고기, 소고기 가져가는데 우리 남편은 제가 상추 좋아한다고 상추를 가져왔어요. 아유, 남편이 생각해서 가져온 상추. 고기도 없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따뜻하신 분이다.
1: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잘못 읽으셨어요.
2: 왜요?
1: 맛있게의 맛에 이렇게 그 물결 표시가 있거든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이렇게. 아이고 상추 정말 맞네. 맛있다.
4: 맛있다.
2: 아주 맛있다.
4: 고기도 없이 상추만 맛있다.
2: 맞네.
4: 정말 고맙습니다.
1: 전생에 내가 토끼였나 보다 이러면서
2: 그래요. 너무 맛있다.
1: 아, 정말.
4: 아니 근데 상추 맛있지.
1: 아, 맛있는데.
4: 나 상추 좋아해. 상추쌈.
2: 상추 좋아하죠. 근데 상추를 좋아해도 고기가 없이 상추를 먹으면 안 구워먹는 찐빵 느낌이잖아요.
1: 그래도 그럴 수 있겠어. 아 그래도 상추 먹으면 이렇게 식곤증도 온다는데.
2: 아니, 그래도 가져오신 게 얼마나 감사.
1: 아, 그런가?
2: 네. 그러니까
1: 그것만으로도
4: 보통 네. 안 싸울 수도 있잖아요.
1: 챙겨온 게 뭐냐?
2: 그럼요.
4: 아니 뭐 고기는 누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조금 늦어지셨나 보죠.
2: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1: 오히려 남편분이 진짜 배려심이 많은 분이어서
2: 맞아요.
1: 다른 사람들 아예 고기 가져가.
4: 그래 가져. 그래 그래.
2: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 다음에는 조금 본인 것도 챙기시길. 네. 그러니까 아내분 생각.
4: 근데 상추 가져오면서 조금 고기 조금 사올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 있죠.
4: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냥.
1: 근데 빨리 오느라.
2: 빨리
4: 보고 싶어서.
1: 우리 7749님은요.
5: 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손주 박진율이 회장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2: 와우.
5: 딸 빛나 사위 상규가 좋아하는 모습에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빛나가 제약회사 과장으로 승진을 해요. 밥 한 끼 잘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쭉 이런 행복들이 주렁주렁 엮어가길 할아버지 할머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 간절히 와 너무 축하드린다. 이야.
1: 지금 집안에 네. 줄줄이 소세지 마냥 아, 계속 좋은 일들 막 계속 있어요.
2: 겹경사죠 이게 바로.
5: 승진하고 네. 뭐 회장 뭐 당선되고 와. 막 난리 났어요. 밥 한번 더 사야 돼요.
1: 더 예, 사야 되겠네.
2: 그만큼 더 좋은 복이 들어올 네네네네. 거예요.
1: 네. 우리 4827님은요?
2: 우이동 계곡 산속 찜질방 왔어요. 쑥 효소 찜질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완전 좋아요. 미역국 들고 야외에 나가서 먹고 있는데 산바람이 너무 좋네요. 벌도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나 홀로 휴가 제대로입니다. 야. 혼자 가셨구나.
5: 야, 좋다는 데 있잖아 유명한데 좋은 데 있잖아 거기 우이동 거기 산속 찜질방
2: 그런 데가 있어요? 우이동이요?
1: 찜질방이 있구나.
2: 가보고 싶긴 하다.
1: 그러니까 네. 뭐 요새 다양한 효소 찜질도 있는데 쑥 효소 찜질 쑥 해보셨나요? 효소.
5: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저도 안 해봤어요.
1: 아, 저 그 무슨 찜질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효소 찜질 그
5: 효소
2: 아, 그 안에 들어가서
1: 흙 같은 거.
2: 네. 아 이거 해봤죠?
1: 거.
2: 이거 해봤어요.
5: 해봤어요?
2: 저 해봤어요.
1: 아니 해봤어요. 근데 이건 쑥이라는데요?
2: 그 해봤다 그러면은.
1: 아 쑥을 해봤어요?
2: 그 해본 거예요.
5: 아. 아니 그. 비슷한 거 아닐까 쑥도
1: 비슷할 것 같긴 해요.
5: 말린 쑥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1: 그다음에 네. 얼굴만 이렇게 드러낼 내밀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얼굴을 천으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도
5: 얼굴도
1: 진흙을 덮을 때도 있어요.
5: 좀 기분이 좋겠다. 근데
1: 아 그럴 수 있죠. 약간 누가 날 묻어버리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열감 때문에 이게 몸 안에 갑자기 열을 확 끌어올려주면서
2: 맞아요.
5: 그게 좋다.
1: 땀이 엄청 나면서 독소들도 배출하고
5: 효소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1: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2: 해봤어. 딱 한 번 해봤어요.
1: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게 한 시간 동안 그 이후에도 땀복을 입는데 계속 땀이 나요.
5: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1: 열이 나온다고?
5: 얼마나 있어야 돼?
2: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분은 거진 있었던 것 같아요.
1: 30분 있으면 죽었을 텐데.
2: 15분인가 그럼.
1: 아마 그냥 그 모래시계 한번 이렇게 꺾지 않았을까?
5: 그럼 한 5분?
2: 5분은 10분, 더 됐던 10분. 것 같은데.
1: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2: 좋았어요, 아주. 축하드려요.
1: 뭐 확인 안 되는 거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30분이라니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5: 자기
1: 기억도 안 난다 그랬는데.
5: 심리적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30분이라고.
1: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맞아요, 우리 6867님은요?
2: 초등학교 동창생과 여수를 거쳐 남해 독일 마을 거쳐서 지금은 통영 가고 있어요. 우리 50대 후반인데요. 너무 좋아요. 2박 3일 동안 파이팅!
1: 너무 좋겠다.
2: 여수를
1: 통영. 통영까지 이렇게 가면 완성이 되겠네요.
5: 너무 와, 좋겠다.
2: 그 옆에 거제도까지 가치면 완전 그냥.
1: 오히려 거제도까지. 네. 너무 좋다. 좋겠다.
2: 너무 부럽다.
5: 아니, 동창들과. 초등학교 동창이면 정말 옛 친구들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5: 50대이시면.
2: 맞아요.
1: 볼 거 다 본 거죠. 서로.
5: 근데 그런 옛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며칠, 2박 3일 동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약간 성인이 돼서 만나는 친구들은 뭔가 이미 나의 취향, 호불호, 이게 인간관계에 약간 그 호불호가 있잖아요.
2: 맞아요.
1: 얘랑
2: 맞아요.
1: 잘 맞는다, 안 맞는다.
2: 맞아요.
1: 근데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그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친해졌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는 것도 알고 다 인정하고
2: 맞아.
1: 막 남매 형제 뭐 이렇게 알듯이
2: 다 인정 그냥
1: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2: 너무 그러니까. 편하죠. 맞아. 이런 친구 진짜 친구 평생의 친구를 주변에 한두 명 갖고 있으면 그건 인간 승리한 거예요.
1: 맞아요. 네. 그러면 이민 씨는 승리하셨네요?
2: 성공하셨네. 전 승리했죠. 전 승리했죠 진짜로.
1: 누굴 얻으세요?
2: 승태도 있죠. 우리 진짜 20년이잖아요. 21년이잖아요. 21년이잖아요. 사실은요. 예.
1: 네. 옆에서는
2: 21년이고
1: 승태 씨는 딴 사람 생각하고 있는
2: 아니, 지금 저 때문에
5: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 네, 지쳐가고 있어요. 지금 저 때문에 말라가고 있어요. 저 때문에 지금 저기를 뺏기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좋아요. 왜냐면 좋은 기운을 저한테 주니까네.
1: 그러네요.
2: 승태가 조금 야위에 가더라도 저한테는 이제 물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5: 요즘에 좀 덜 만나가지고 살이 좀 찌는 것 같거든요. 좀 자주 만나야 되고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 아 요즘에 통화만 하면 끊으래요. 전화만 하면 끊으래요.
1: 전화만 하면 끊으라.
2: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 바꿨어요,
2: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미리 끊어. 아니 할 말이 있다고 끊으라고. 아니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끊으래요.
1: 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받아봐야 돼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받아봐야 돼요.
1: 우리 1573님은요.
5: 40년을 한결같이 아빠 뒷바라지만 하던 어머니께서 드디어 반찬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우와.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아버지께 당신 퇴직하면 내가 당신 직원으로 채용할게 하십니다. 엄마의 첫 사회생활 축하해 주세요.
2: 어머니 멋있어요. 엄마 멋져.
5: 엄마 이거 첫 사회생활.
4: 생활도 아니고 첫 사장님입니다.
2: 그러니까요. 첫 CEO예요. 예.
1: 그리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손재주가 이제 손맛이 엄청난 분들이니까
2: 엄청나죠.
1: 반창가게 잘 되면 진짜 짱이죠.
2: 직원을 또 고용을 하신다잖아요. 아버님으로.
1: 아니 뭐 약간 그런 거죠. 이때까지 일하느라 힘들었던 우리 남편이죠.
2: 남편. 네, 네.
1: 남편분 위해서 그래 나중에 내가 사장하고 그냥 뭐 그냥 멋있다. 뭐 일하고 싶으면 하고
4: 여기 와서
1: 앉아 있어.
4: 조금 일이나 좀 거들어 주고 그냥
2: 멋있어요.
1: 내가 다 할게. 얼마나 좋아.
2: 멋쟁이시다 진짜.
4: 반찬 가게.
2: 진짜 멋있으시다.
4: 일 많으실 텐데 사실 반찬 가게 이것저것 반찬 하시는.
2: 그럼요, 그럼요.
4: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2: 맞아, 맞아.
4: 그래서 아침에 반찬 사가신 분들이 계시기
2: 맞아.
4: 때문에
2: 맞아,
4: 새벽에 일어나서 싹 다 해놓고.
2: 다 해놔야죠.
4: 하니까
1: 이게 보기보다는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저거 좀 해. 저거 여기 청소 좀 하고.
2: 안 하고 뭐 했어?
4: 뭘 하려고 그런 줄 알았네.
1: 그러니까 우리 228 하나님께서는.
2: 우리 둘째가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아빠 엄마 통장을 지켜주네요. 작년 겨울에 제대하고 한국사 자격증에 여름방학 때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까지 국가 자격증 두 개나 따기도 했고요. 우리 둘째 너무 멋지죠?
4: 와. 자격증을 이렇게 따.
2: 이야 너무 멋있으시다.
4: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2: 그러니까 아유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4: 고마워요.
1: 아 근데 이렇게 아들 딸이 알아서 척척 다 한다.
2: 아 너무
1: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2: 정말 큰 복이에요.
1: 오히려 야 너 일 안 가니? 야 너 취직 안 하니? 너 공부 안 하니? 아 할게 이러면서 있는 아들 딸보다는
4: 아 멋지다.
1: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잡곡 세트 보내드리면서 이쯤에서 광고 좀 다녀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Look.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여기가 된 거.
3: 대형은 조금은 바깥벌이다. 루이
2: 풀인 거.
4: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에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풀이다.
3: 뭐야, 진짜다.
2: 잘한다.
3: 어이야.
5: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깁코, 깁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6: 오늘은 한 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불금에 한번 쏟아 부었습니다. 이미리 신승태 씨와 함께한 금요일의 국악 뒷마다.
7: 네.
8: 너무 좋네요.
6: 느낌 좀 다르네요.
7: 금요일이니까 너무 신나네요.
8: 너무 좋아요. 금요일이 하니까 에너지가 에너지가 터지네요.
7: 에너지.
8: 에너지가 진짜 터지네요. 그렇죠?
6: 정말 부디 이 에너지 주말까지 쭉 가길 바라고요. 예, 이쯤에서 우리 끝곡 하나 소개 좀 해볼게요. 네. 563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9: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배송 중에 듣게 되는데요. 신승태 씨, 이미리 씨 1부부터 방송해주면 안 되나요? 돼요. 3부부터는 지옥 방송이라 못 들어요. 신청곡 그러니까. 김범룡의 인생길 신청합니다.
6: 그러니까 우리 그 3시부터는 네. 몇몇 지방 그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를 끝까지 함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하지만 그러시구나. 우리 너튜브는 늘 열려 있고
7: 열려 있어요.
6: 미니
7: 맞아요.
6: 어플 통해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어디를 가든 오히려 때로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주파수가 약간 끊겼다가 뭐 다시 연결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니 어플로 들으면 깔끔해요.
7: 미니 깔끔하구나.
6: 깔끔해요.
7: 깔끔하대요.
6: 네,
7: 깔끔합니다. 네.
6: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범룡의 인생길 지금 흐르고 있죠.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미리 씨는요?
7: 저는 이번 주말에 네. 사실은 있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공연이 있어요.
6: 공연이
7: 같이
8: 일요일에 일요일에 공연 있어요.
7: 오세요. 프로 오세요.
8: 저희 선생님 우리 이춘희 선생님이
7: 네.
8: 팔순이죠. 팔순 기념 공연 KBS
7: 홀에서 하니까요. 네. 저녁 5시에 하니까요. 오실 분들은 미리 미리한테 알려주시면 미리나 승태한테 알려주시면
8: 저녁 5시에요? 6시 아니에요?
7: 5시 거야. 그거는 한번 거기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 뭐냐 그쯤에 하니까는 진짜 오실 거면 오세요. 한 시간 반 동안 아주 구성지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예.
6: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예정이어서 부산에서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트라 내일도 내일은 2시 10분에 네 찾아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7% 넘게 하락해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1.76% 내린 6909.91, 코스닥은 1.95% 내린 820.64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인 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지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0: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올해 독일에는 피트니스 도구로 훌라후프가 다시 유행이었대요.
2: 우리나라에서도 SNS에서 훌라후프 챌린지 하는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네. 몇 개 정도 해요? 지금 훌라후프 돌리면?
2: 10개 넘게 하죠, 저는.
1: 와.
2: 잘해요.
1: 10개가? 나에 비해선 잘한다.
2: 한 10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전 한 3개 하다 드럭 드럭.
2: 아, 그래요?
1: 자, 올해 16세 이하 청소년 부분에서 한쪽 다리로 서서, 문천식 씨.
2: 한쪽 다리요?
1: 네, 한쪽 다리예요. 30초 동안 훌라후프를 가장 많이 돌린 기록이 몇 개 하는 줄 알아요?
2: 글쎄요?
1: 74회.
2: 우와.
1: 10개를 어디다 갖다 붙여. 그래서 영국 기네스 기록이 올랐대요.
2: 한쪽 다리로 서서 30초 동안 74회.
1: 대단하다. 우와. 그리고 훌라후프 3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100m 달리기 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2: 이야.
1: 이분은 이미 재작년에 기네스 기록이 올랐대요.
2: 신기하네요. 아, 3개를 어떻게 돌리나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하나는 허리에 있고 하나는 목에 있고 하나는 팔에 있어요. 이걸 돌리면서 100m를 뭐 얼마 만에 뛴 걸까요?
1: 32.01초?
2: 빠르네.
1: 이분 인도 분이신데.
2: 빨라요, 빨라요. 정선혜 씨가 훌라후프 없이 100m.
1: 전력질주에서?
2: 네, 한 30초?
1: 26초.
2: 비슷하네, 이분이랑.
1: 30초라니. 진짜 기분 나쁘네. 4초가 얼마 큰 건데.
2: 네.
1: 아, 근데 잠깐만. 네. 목, 오케이. 팔, 오케이. 뭐, 달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네. 리듬만 잘 맞추면. 허리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뛰지?
2: 그러니까. 근데 32초 대단한 겁니다.
1: 박자 감각 엄청나다.
2: 하다 보면 뭐든지 늘게 돼 있나 봐요.
1: 아, 그게 훌라후프 잘하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였대요.
2: 저는 정선혜 씨 보면서 수영을 요즘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2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아, 늘긴 느는구나. 아,
1: 실력은 안 는 것 같은데 체력은 늘었다 이러니까 옆에서 아유, 자기 처음 때 못 봤구나. 엉망이었어. 실력도 늘었어. 막 이러시더라고.
2: 늘었죠, 늘었죠.
1: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은 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 대단합니다. 네,
1: 하다 보면 는다. 근데 네. 이 말만큼 막연한 게 어딨어요. 시작할 때는 막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2: 그러니까
1: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무게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2: 그렇죠. 네,
1: 투자해라. 네. 모든 과정에.
2: 목표가 생기신 분은 좀 하다 보면 늡니다, 여러분. 네, 네. 힘내십시오.
1: 훌라후프는 뭐 인도 분이 최고라고 해도 네. 탬버린은 국내에서 이분 따를 자가 없어요.
2: 아, 현숙 씨죠.
1: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의
2: 네.
1: 춤추는 탬버린 들을까요?

0: 네, 9월 11일 금요일 첫 곡으로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듣고 오셨고요.
1: 자, 요즘 뭐 훌라후프 종류 되게 많이 나와서 많아요. 찾아보니까 오, 종류와 모양새가 다 다르네요. 돌기 있는 훌라후프 돌리셨던 분이 네. 저희 사연 주신 적 있었잖아요.
0: 3148님인데요. 뱃살 좀 빼보겠다고 훌라후프를 샀는데 안에 그 돌출된 게 있어서 온몸에 멍이 들더라고요. 버리려고 종량제에 넣어보니까 새 거라서 좀 아깝더라고요. 다시 뺐어요. 지금 저희 거실 벽에 메달처럼 걸려 있네요.
1: 아, 이거 진짜 배 너무 아파요.
0: 그래도 돌기가 도움이 되려나?
1: 엄청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훌라후프가 사실 변비 있는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0: 어, 그래요.
1: 장기 운동을 시켜주니까 연동 운동을 밖에서든 뭐 안에서든 그치.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거 돌기 있는 거 허리에다 돌리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발바닥 지압봉으로 쓰시는 게 어때요?
0: 아, 그렇게
1: 세로로 잡고 그러네. 밟고 서면은 발바닥 지압되지 않을까?
0: 어, 아유 좋은데요?
1: 그렇죠. 누워가지고 필라테스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아. 링으로 된 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서 하는. 그걸 한번 응용해서.
0: 그죠. 서서 TV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 어떻게든 좀 써봐야지 아깝지 않겠어요.
0: 네. 자, 오늘은요. 사랑의 기억들을 돌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1: 자,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부터 모실게요.

0: 맛으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누가 보내셨죠?
4: 제목, 엄마의 비밀장부. 서울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선희언니, 천식오빠.
8: 안녕하세요.
7: 저희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엄마는 평생토록 알뜰하셨고 뭐 하나 버리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고무줄, 쇼핑백, 아이스팩, 심지어 배달음식에 딸려오는 작은 간장까지 모아두십니다. 엄마 집에 간장 많은데 뭘.
8: 아유, 캠핑 갈 때는 이런 거 들고 가서 쓰고 버리는 게 제일 편해. 딸,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란다. 그 아이스팩 이리 줘. 다시 얼렸다가 캠핑 갈 때 쓰자.
7: 근데 우리 엄마는 60평생 캠핑이란 걸 가본 적이 없으세요. 엄마, 그렇게 작은 비닐은 뭐하러 모아요? 그걸 얼마 담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리지.
8: 아우, 예. 이거 개 산책시킬 때 이런 거 들고 가서 배변 봉투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것도 사는 사람 있더라고. 이런 거 쓰면 되지, 반려견 배변 봉투로.
7: 엄마, 우리 개가 없잖아.
8: 웃긴다.
7: 재밌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냥 절약이 습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질반질 살림하면서 빠듯한 아빠 월급을 우리들 키우시느라고 가계부도 매일 꼼꼼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갔는데 엄마가 옆집에 계시다고 해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심해서 제 옛날 앨범을 찾아보는데 웬 공책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죠.
8: 경조사 내요.
7: 겉표지는 낡아서 모서리는 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장부 같았는데요. 저는 역시 우리 엄마 경조사도 다 가계부처럼 적어두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첫 장을 넘겨보니까 첫 장부터 빼곡한 경조사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 2001년 3월 18일 김숙희 아들 결혼식 10만 원, 2002년 5월 22일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 5만 원, 2003년 10월 7일 박미영 딸 돌잔치 5만 원.
7: 여기까지는 그냥 와, 우리 엄마 진짜 꼼꼼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름 옆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간 메모들.
8: 우리 엄마 장례식 3일 내내 와서 도와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줌. 내 손을 꼭 잡아줌. 내 끼니를 챙겨줌. 나에게 어깨를 빌려줌. 나도 꼭 보답할 것.
7: 와, 우리 엄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저는 세상 엄마가 존경스러워지면서 집에 오시면 꼭 안아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넘겼는데요. 어? 거기엔 빨간 펜으로 급하게 써 내려간 듯한 글들이 보였어요.
8: 김숙희, 나는 지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옴. 까먹었다고 함. 전날 전화도 해줬었음. 새냐?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편육 리필했다고 눈치 좀. 박미영, 내 생일 모임에 안 옴. 해외여행 갔다고 함. 귀국 날짜 어제였음. 그럼 한국에 있는 거 아님? 강정숙, 우리 딸 결혼식에 아들을 대신 보냄.
7: 심지어 어떤 이름에는 별표까지 쳐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우리 아빠 이름이었어요.
8: 김창덕, 내 생일에 5만 원 줌. 봉투 안 넣음. 옛다는 느낌. 더 늙어서 보자. 5월 6일 김창덕의 생일이라 똑같이 5만 원 줌. 잡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갈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이것이 복수.
7: 복수. 이쯤 되니까 혹시나 제 이름도 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봤죠. 어머나 제 이름 김정희 있었어요.
9: 긴장된다.
8: 김정희.
7: 뭐야 이게 뭐라고 떨리는데?
8: 2017년 어버이날 김정희 딸랑 카네이션. 2018년 어버이날 저녁 외식 메뉴 지 아빠가 좋아하는 닭갈비집으로 예약함. 내 입은 주둥이냐? 2019년 어버이날 저녁에 전화만 옴. 2020년 어버이날 안 옴. 미친 거 아니야?
7: 와 내가 어버이날 이랬다고? 저는 정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제 행동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8: 2021년 생일 김정희 전화만 옴. 2022년 생일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보냄 무성의함. 2023년 생일 현금 2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좀 괜찮았다 싶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초코 케이크로 사옴. 2024년 생일 당일 전화 안 오고 다음날 전화 온. 죄송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 액수는 2020년과 22년과 같음.
7: 전 우리 엄마가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의 또 다른 속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옆집에 마실 같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요.
10: 아 진짜 707호 여자는 참 따뜻해. 뭘 자꾸 주려고 애를 쓴다. 707호에서 참기름 얻어왔으니까 너 갈 때 가져가.
7: 아니야 엄마. 엄마 드세요.
10: 아유 가져가. 엄마 가방에 넣어줄게.
7: 엄마 그 올해 엄마 생신날.
10: 예 신경 쓰지 마. 아유 니들 먹고 살기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뭔데 내 생일까지 챙기니. 아유 됐어 그냥 보통 날처럼 지나가면 돼.
7: 순간 저는 엄마 장부에 뭐라고 쓰실지가 빤히 그려졌어요.
8: 2026년 내 생일 신경 쓰지 말랬다고 진짜 신경 안 씀. 진짜 보통 날 됨.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음. 참기름은 또 챙겨감.
7: 아니요 엄마 내가 식당이라도 예약할게요.
10: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7: 아니요 엄마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 좋아하는 메뉴 말해요.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10: 아니 뭐 그럼 네 아버지 닭갈비 좋아하시니까 닭갈비집으로 하든가. 예전에도 한번 갔잖아 왜.
7: 아니 엄마 생일에 닭갈비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어?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10: 얘가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알았어 생각해볼게.

0: 들만 오래오래 장부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 사랑해요.
1: 와, 나 끝에 울컥했음. 어. 아, 우리 어머님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2: 진짜 다 적어놓으셨네.
1: 그래, 그 치부책이 그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개인의 삶에도 있다니까 치부책이.
2: 진짜 써신분 있네.
1: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낫다고.
2: 기록이죠.
1: 에, 네. 그 기록이 나의 발자취고 또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어찌 보면 어떤 영양제보다도 좋은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2: 그런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봐봐. 슬쩍 흘렸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
2: 아, 진짜?
1: 그거를 숨기려고 했으면은 그쵸, 어머님이 깊숙이 숨겼지. 네. 쓱 한번.
2: 앨범 옆에 있어 그냥.
1: 너 네. 한번 요거 보고 긴장 타라. 네. 그러니까 따님이 딱 받아들이고. 아, 그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으로 퉁칠 게 아니다.
2: 재밌네요. 한번 써봐야겠네, 저도.
1: 그렇지. 네. 아, 근데 치부책이 이제 발견되면 발견된 대로 되게 살 떨리겠다. 그래도 좋은 네. 재료가 됐어요.
2: 맞아요,
1: 앞으로
2: 맞아요.
1: 효도하는데. 네. 자, 내일의 노래 듣고 올게요. 기억을 걷는 시간.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4: 준비된 콤비 준콩.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7: 100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야 좋다. 역시 대표님 의자 진짜 편하다니까.
2: 자네 지금 뭐하나?
1: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2: 지금 내 의자에서 뭐하냐 말이야.
1: 그게 아니라
2: 나가.
1: 예. 얼마 전 나의 소울 명당이라는 주제로 소개한 사연이었죠. 그 대표님의 비싼 회전 의자가 소울 명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0: 이분 말고도 나만의 명당 사연이 많이 왔죠. 네. 어떤 분은 회사에서 혼나면 회사 1층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 냄새 맡는다고 하셨고.
1: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차 안이 소울 명당이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한다 이러셨고요. 또 어떤 분은 학창시절 단어가 안 외워질 때 화장실에서 외우면 잘 됐다고 하셨어요.
0: 밤 10시 33분에 무인 빨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1: 아, 맞아 맞아.
0: 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 빨래 들어가는 소리가 약간 ASMR처럼 신경을 진정시켜주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오늘도 같은 주제로 나만의 명당짜리 지난번에 소개 못한 문자들 좀 살펴볼게요.
1: 네.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찰떡 세트 얹어드립니다.
0: 나만의 소울 명당이구나. 네. 명당짜리 그러니까 보냈네.
1: 소울 명당.
0: 내가 보냈네. 풍수지리적으로. 네.
1: 안 됩니다.
0: 네. 이상우의 노래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0: 자, 이효신님 문자 보겠습니다. 자주 가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문 열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자리가 명당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만 앉으면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와. 사장님이 은근히 좋아하십니다.
1: 와,
0: 와, 이런
1: 그러니까
0: 게 있어요.
1: 여기 서로가 기분 좋은 건데, 그죠? 이효신님 왼쪽 테이블 들어가자마자 딱 왼쪽. 거기 누가 있으면 되게 좀 그렇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항상 늘 가던 패턴이 있으니까. 5319님. 운동을 질색팔색하는 부장님이 절대 안 오시는 회사 헬스장이 명당입니다. 예. 그렇죠. 점심시간에 빛의 속도로 밥 먹고 운동하는 척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 존에 가서 쫙 누워가지고 신선노름하는데 야 그때 잠깐 자는 게 꾸룩꾸룩꾸룩 맛.
0: 이야.
1: 그 햇살이 조금 약간 비춰줘야 돼. 아. 창으로 통창으로. 그쵸. 약간 이런 느낌.
0: 잠깐 자는군요. 잘했습니다.
1: 맞아요.

0: 약간 그 오수가 주는 그 달콤한 어떤 회복의 기운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5894님도 쌍계사 계곡, 정량수 굽이치고 내 마음에 해탈이 깃들여지는 지리산 자락에 물줄기 따라 흩어진 마음도 여지없이 떠내려 보내는 좋은 곳입니다.
0: 이거 약간 자연인 포스, 도인 포스인데요.
1: 어, 계곡을 좋아하시는구나.
0: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인더시티에 거주하시는 분 아닐까? 그래서 서울 명당은 쌍계사 계곡인 거지. 에. 여기서 양념 없는 국수 한번 삶아 드시는 거 어때요?
1: 아, 하얀 국수 그냥. 네. 맹맛으로.
0: 설탕 넣어가지고. 장희경님. 20년 전 자취했던 신림동의 어느 골목길 가로등불 아래가 서울 명당입니다. 그곳에서 첫사랑 교회 오빠랑 첫 키스했거든요.
1: 와우.
0: 정말 그 키스할 때 북유럽 어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랑새들이 지저귀는 느낌이었죠. 그 오빠랑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또 거기서 복권 당첨 기원했다가 3등 된 적도 있답니다.
1: 우와.
0: 이쯤 되면. 야. 이쯤 되면. 두 건이 모이면 이건 명당짜리죠.
1: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그죠?
0: 그치. 네. 아니 근데 종소리가 울려 퍼졌대.
1: 신기하다.
0: 두부 장사 지나간 거 아니야?
1: 아이, 왜 그래요. 너무 좋았나 보죠.
0: 종소리가 울린다고요? 이명 아니가 이명? 면역력이 떨어져.
1: 기대가 크면 네, 그럴 수 있죠.
0: 파랑새가 지적였대.
1: 와.
0: 와. 종소리랑 파랑새 콜라보는 드물지 않아요?
1: 환상적이었나 봐요.
0: 그죠? 와.
1: 교회 오빠인데 왜 이렇게 키스 잘해?
0: 그러게. 네. 성령이 임하셔서.
1: 뭔 소리예요?
0: 혀로. 자, 김효진님.
2: 30대 모쏠인데요. 밖에 나가면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이라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저희 집 앞 오래된 왓땡 PC방 끝자리에서 게임하는 게 저의 낙이에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외로움이 싹 다 잊혀져요.
0: 아니야, 아니야.
2: 왜요?
0: 효진이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아, 나가야지. 효진이 지금 거기 PC방에 있으면 누가 오나. 누가 오나 거기 다 헤드폰 끼고 다 게임하고 오롯이 내 모니터만 보는 거기에 효진이를 네. 볼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1: 그러게요.
0: 모니터 다 쳐다보는 데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1: 효진 씨 하여튼 남자친구 원하시면 나가는
0: 나가야
1: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0: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약간 회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진짜 해줄 말 있어.
1: 뭐예요?
0: 나 된다?
1: 여러분.
0: 어? 진짜? 네. 진짜 나 돼.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요. 네.
1: 연애 원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요.
0: OTT도 한계가 있어요.
1: 그럼.
0: 나가라고.
1: 이용호님은요. 집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의자 하나 놓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아내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0: 누구는 창고라고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마음의 안도와 평화를 느낀다면 네. 어우 거기가 서울 명당이죠.
1: 그럼요. 거기가 힐링되는 곳인데.
0: 그럼. 거기가 네. 사실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나한테는. 네.
1: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특별한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구석으로 가실까 우리 아빠들은. 안 나올까 센터는. 장재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자, 나만의 소울 명당. 이번엔 통신원 연결해 볼 텐데요. 익명으로 김정희 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집에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서 일을 하면 편하고 잘 돼서 집콕하고 일하는 명당입니다.
1: 아, 자, 오. 이분하고 전화 연결해 볼까요? 그 컴퓨터 책상의 네. 서사가 좀 궁금한데요. 그럴까요? 책상 통신원?
2: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저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책상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저희 집에 15년 된 컴퓨터 책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책상이 없었는데 아는 후배가 이사 가면서 언니 그거 쓸래요? 해서 제가 승용차에 싣고 왔거든요. 거기서 일도 하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다른 책상은 못 쓰겠어요. 지금까지 책상 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너무 좋으시겠다. 집에 그런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건 되게 큰 재산이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1: 근데 네. 그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에서 우리 김정희님이 네. 특별히 기억하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2: 아,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제가 회사에 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미처 못한 잔무가 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앉아서 많이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1: 그 책상이 학생 책상 같은 뭐 네. 그런
2: 맞아요.
1: 그죠? 공부하는 네. 책상 같은
2: 네. 네. 네.
0: 그렇군요.
1: 그런 느낌이구나. 아, 네. 저도 조카 쓰라고 산 책상이 있는데 그게 15년 된 건데 딱 김정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네네. 집중이 잘 되죠?
2: 네, 맞아요.
1: 혼자만 쓰세요?
2: 네, 혼자 저 혼자만의 공간이고 정말 이제 가끔 가다 컴퓨터가 딱 거기 한 대 있거든요.
1: 그래서
2: 가끔 가다 이제 남편이 볼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보는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저 혼자만의 공간이에요.
0: 아, 나만의 공간.
1: 예. 그래, 네. 그런 데가 있어야 돼. 근데 네.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만의 정리 순서가 있는 좀 자유로운 분이세요?
2: 좀 자유로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는데
1: 내 스타일.
2: 저만 내 스타일로 그냥 놔두는데 예, 뭐 누가 건드리거나 이러면 제가
1: 알죠.
2: 이제 좀 많이 짜증 나죠.
1: 맞아요, 김정희님 저도 딱 그 느낌 알아요.
2: 네.
1: 혹시
2: 네네.
1: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는 사무직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그럼 네네. 책상에서 보내는 일이 아무래도 많으시겠다.
2: 아, 네네 맞아요.
1: 혹시 지금 네. 책상에 딱 네.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대로 그 모습을 좀 설명한다. 뭐가 제일 많아요, 책상 위에?
2: 책상 위에 지금 네.
1: 책들 많아요.
2: 서류?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컴퓨터도
2: 있지. 제가 서류 같은 것도 쌓아놓고 네. 이래서.
1: 아니 이분 네. 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집

0: 그럼에도 이렇게 서류가 쌓일 정도로 일을 하신다면 진짜. 회사에서 능력자시겠는데?
1: 아니요. 아니 능력자가 아니라서 집에 와서 아니에요. 나머지 일을 하느라고
2: 아, 그래서 그래요. 네네.
0: 진짜 원래 네. 좀 물건을 오래 아껴서 쓰시는 타입이에요?
1: 네 맞아. 아. 한번 사면 잘 버리지를 못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남편한테 혼나고 있어요.
2: 아, 알도 안 돼 왜 혼나요?
0: 혹시 남편분 아니요. 약간 문천식 씨 같은 청소왕?
1: 아 맞아 정리왕 청소왕보다 정리왕
0: 희한하게 이렇게 반대가 끌리나 반대 그러니까.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부부들이 예.
1: 어네 맞아요
3: 자 오늘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김정희님
1: 네
3: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0: 남편에게도
3: 사람?
0: 괜찮고 아,
3: 뭐 책상에게도 아, 괜찮고
0: 맞아요
1: 아, 아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0: 네
1: 아 자꾸 저보고 거기 앉아서 자꾸 안 나오고 그런다고 뭐라 하고 또 이제 어떤 거 막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거 버리고 싶은데 그만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0: 아 너무 귀여우시다.
3: 아, 맞아요.
0: 아 근데 저는 네. 이런 도피처가 사람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 그러니까요. 네,
0: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인간이 혼자 좀 생각하고 상처를 핥을 수 있는 나만의 동굴은 필요한 것 같아요.
3: 중요하죠. 네.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네. 네,
3: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책상에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 마시기, 2번 재테크 공부, 3번 꾸벅꾸벅 졸기.
0: 네. 다 좋다.
3: 그렇습니다. 정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쌀, 유비니쌀도 만나보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네, 책상 통수선이 가장 최근에 책상에 앉아서 한 거 정답은요. 2번 재테크 공부였습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2: 자, 9417님이 저는 찜질방 불가마가 그렇게 소울 명당인 거 있죠. 네. 예전에 개그맨 분들도 종종 마주쳤는데
1: 네?
2: 아, 남자분이시다. 천식형님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형님은 어느 찜질방 가시나요?
1: 개그맨들이 많이 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 KBS 여의도 앞에 있는 거거나.
2: 그 문천식 씨도 아마 갔을걸요?
1: 저는 요즘 이제 집이 강서 쪽이다 보니까 강서구청 사거리 있는 큰 찜질방에 했거든요. 예. 거의 가끔 갑니다.
2: 예전에 아마 그 개그맨 분들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거기서 해장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문화가 회식 네, 문화가
1: 맞아요.
2: 새벽까지 이어질 때였으니까.
1: 네, 맞습니다.
2: 아, 찜질방 불가만 제가 매니아였는데 그 꽃불 타임이 있어요. 그 왜 가만히 두꺼운 거 쓰고 딱 들어가서 전투력 있게
1: 제대로인데 그거.
2: 약간 체중 감량하는 네. 복서처럼 앉아가지고
1: 전통 방식.
2: 코끝에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거를 느끼는. 네. 그때 진짜
1: 지금도 있더라고요.
2: 짠내가 나는데.
1: 네.
2: 맞아요.
1: 자,
2: 자 조용필의 이 노래는 제가 소개할게요.
1: 네.
2: 고추 잠자리 듣고 문천식 씨에겐 이 제목을 맡기면 안 됩니다.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 네.

0: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한선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총리님 플러스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당시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수사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2: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1: 정색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잠깐만.
3: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쇼.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나는 날인데요.
2: 2905님이 저 사랑극장 듣고 싶어서 1시간 조퇴하고 퇴근합니다. 대단하죠?
1: 우와.
2: 굉장히.
1: 아 이거
2: 이 정도.
1: 몰래 들으시면 되는데 오롯이 듣겠다 이거잖아요.
2: 그 이제 라이브로 듣겠다. 와. 이게 라이브 맛이 있다. 예. 뭐 이런 거죠.
1: 그렇군요.
2: 아, 이 호흡 한 자락 한 자락을 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1: 아 영광입니다 선생님.
2: 네. 아, 우리 성우분들도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2: 인사고과에는 영향이 없겠죠.
1: 예. 예.
2: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이거 한 시간 빠지는 걸로 대세에 지장을 주겠어.
1: 그 좋은 회사에 이분이 예. 한 시간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있겠습니까.
2: 2905님 알아요? 이분 알고 싶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극장 예.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광고 듣고 올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4: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1: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네. 이끌어주실 두 분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 시간 땡겨 조퇴하신 분이 계세요.
2: 이거 들으려고.
1: 이거 들으시려고.
2: 진짜로. 진짜.
1: 네. 금방사수 하시겠다고.
2: 대단하죠.
1: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네. 네. 그분의 어떤 승진과 앞으로의 미래에 두 분이 좀 축복을 빌어주세요.
2: 네네. 예. 연기로서.
1: 어머니의 또 조언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4: 3276님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 왈. 돈 없이 꼬라지 부리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있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게 낫지. 야, 돈도 없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남자는 우리 집안에서 네 아버지 조카다 얘.
1: 자고로 아빠 디스는 엄마가 참 맛집이야. 맛집이야. 아빠 디스 맛집. 네. 각각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디스하는 그 관용어구만 모아도
2: 그쵸.
1: 웬만한 깔깔군 호우냥 뭐 이런 것보다는 날 거야.
2: 훨씬 낫고. 그리고 네. 아버지들의 월급은 쥐꼬리를 넘어본 적이 없죠.
1: 그렇죠. 대기업 간부라도 항상 쥐꼬리. 예,
2: 이상하죠. 부장님으로 올라가고 부장님이 더 다 쥐꼬리예요.
1: 다 쥐꼬리. 예. 쥐는 사이즈가 있나?
2: 그러니까.
1: 엑스라지 뭐 예, 이렇게 예. 있나?
2: 신기합니다.
1: 예. 재밌어요. 오늘 사랑사연 결말도 변함없이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오늘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2: 오늘은요 인천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사야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1: 사야 누구?
2: 그 사람 이름인가? 사야가 누구지? 뭐죠?
1: 아,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제목을 되게 애매하게 만드셔가지고
2: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1: 짐작을 못하게 하시네.
2: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33살 봄에 유정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5: 우리 엄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6: 이렇게나 많이?
5: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6: 난 이렇게는 못해.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5: 에? 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6: 뭐?
5: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네가 3살이나 어린데 어린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해오면 애정이 없는 거라고.
6: 그게 말이 돼?
5: 파혼하자.
6: 정배씨!
2: 한번 파혼을 하고 나니 유정씨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고 5년쯤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죠. 그러다 보니 유정씨는 점점 더 사는 게 버거웠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때 유정씨에게 다가온 친구가 바로 사야였죠.
7: 주인 아저씨가 반려동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더는 못 봐준다고 하고 지난번에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매니저님이 입양해주세요.
6: 아니 그때는 그냥 그래볼까
7: 매니저님 하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매니저님도 친구 생기면 좋잖아요.
6: 뭐? 야, 나 친구 필요 없어.
7: 제가 이 카페에서 알바 시작한 이후에 매니저님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6: 내가? 내가 안 웃는다고? 아, 야, 나 카페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한데.
7: 자본주의 미소하고 찐 웃음은 다른 거예요. 자, 아내세요. 이름은 사야예요, 사야. 입양하기 싫으면 매니저님이 직접 유기견 보호소에 다시 데려다 주세요. 여기 개껌 선물이에요.
6: 어떻게? 야, 너 알바하면서 매니저한테 이러는 거야?
2: 얼떨결에 떠안게 된 유기견 사야. 처음 걱정과 달리 사연은 유정 씨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8: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야, 우구구구구 잘 있었어요? 응, 심심했지. 언니가 맛있는 간식 사왔어. 자, 우리 간식 들고 산책 갔다 오자. 응? 하루 종일 답답했지.
2: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 유정 씨는 사야 덕분에 집 밖으로 나갔고 사야 덕분에 반려견 모임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8: 가슴이 덜 조이는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예민해서.
9: 이건 어떠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사이즈가 작아서 못 쓰거든요. 괜찮으시면 나눠갈게요.
8: 정말요? 그럼 제가 받으러 갈게요.
9: 아니에요. 편하신 곳으로 갈게요. 저희 집은 문화동이에요.
8: 어? 저 문화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9: 정말요? 우와, 카페 이름이 뭐예요?
8: 타멘 지라시 플레이스요.
9: 아, 거기 알아요. 아, 신기하다. 아, 제가 내일 저녁에 들을게요.
8: 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2: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임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애견 카페도 가고 산책도 가면서 웃을 일도 많아졌죠. 그래서 유정 씨는 모임 사람에게 마음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8: 어서 오세요.
9: 아, 저기 그 하네스. 아, 저기 뽀리뽀라 아빠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8: 아, 저 사야 엄마 남미정이에요. 어, 단톡에서 문자만 하고 이렇게 뵙긴 또 처음이네요.
9: 저 이 앞에 자주 다녔는데.
8: 어, 그래요? 예.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같은 모임 멤버인데 커피 한 잔 정도는 제가 공짜로 드릴 수 있어요.
9: 와, 카페 사장님이세요?
8: 아, 저 사장 같은 매니저예요.
2: 그날 이후 영선 씨는 거의 매일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9: 퇴근길에 들렀어요. 아, 커피 생각이 간절해서. 아, 한 잔이요? 문자를 안 보시길래 바쁘신가 하고요. 요즘 좀 울적해가지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2: 그래서 요정 씨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9: 좀 고민했어요.
8: 뭘요?
9: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번 매니저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안 친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8: 아,
9: 저 이름을 부를까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8: 어, 저는 84년생이에요. 영선 씨는요?
9: 아, 저는요.
2: 유정 씨는 바랐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으면 좋겠다.
9: 저는 91년생이요.
8: 어...
9: 아, 저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8: 아,
9: 네. 아, 누나, 그럼 저 가요. 자, 뽀리뽀라, 가자.
2: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8: 아, 너무 어리다.
2: 실망은 했지만 그냥 좋은 누나 동생도 괜찮지라고 유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좀 취한 모습으로 유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9: 아, 누나.
8: 어? 영선아.
9: 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누나라면 아직 있을 것 같았거든.
8: 너 술 마셨어? 우산은? 없어? 비가 꽤 오는데.
9: 아, 나 커피 한 잔만 내려주면 안 돼? 술 깨고 싶은데 어우, 술이 안 깨네.
8: 기다려봐. 너 근데 무슨 일 있었어?
9: 아, 써니가 찾아왔어요.
8: 써니?
9: 제 엑스 여친.
8: 아,
9: 돌아오고 싶대요.
8: 어?
9: 바람이 났었거든요.
8: 어?
3: 나 미안. 나 그 선배하고 잤어.
9: 차라리 말하지 말지.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3: 오빠, 우리 헤어지자. 나 용서하지 마.
9: 그래서 헤어져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락을 안 해요?
3: 오빠, 난 역시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
2: 가당치도 않은 소리.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8: 와, 아, 그 여자 진짜 어이없다.
9: 그쵸. 이런 얘기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아니, 누나니까 하는 거지.
8: 어, 그치. 누나니까.
9: 누나는 사랑에 되어본 적 있어요?
8: 난 5년 전에 예식장까지 잡은 남자하고 파혼했었어.
9: 우와, 우와, 참. 아휴, 파혼이냐, 바람이냐. 아휴,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8: 글쎄, 모르겠네.
2: 그 후로도 영선 씨는 전 여친 문제로 유정 씨에게 자주 상담을 해왔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구나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포기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의 말이 좀 이렇게 묘했습니다.
9: 하루라도 누나를 안 보면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아, 난 누나가 진짜 좋은가 봐. 근데 오늘 또 써니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3: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를 보는데 오빠 생각이 났어. 우리 보라 보고 싶다.
6: 연락을 아직도 연락이 오는구나.
2: 유정 씨는 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우린 무슨 사이일까? 결국 혼자 마음이 들떴다가 실망하던 유정 씨는 반려견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에게 털어놓게 됐죠.
3: 옵시. 오케이. 그런 걸 나는 썸이라고 불러. 그린라이트지. 그런데 anyway 너는 좀 더 정확한 관계를 원하잖아.
6: 난 이도저도 아닌 거 진짜 싫어요.
3: 옵시.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6: 어떤 방법인데요?
3: 내가 한번 떠봐줄게. 이번 애견 카페 정모에서 내가 물어보지 뭐.
2: 마침내 정모 날 애견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
6: 나는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
3: 그래 다녀와. 참으면 방광 터지잖아. 주문은 하고 가야지. 영선 씨 뭐 마실래요?
9: 저는
2: 유정 씨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6: 영선인 갔어요?
3: 써니? 써니? 뭐든 그러네. 전화 받고 먼저 일어난다고 갔어. 그리고 사야 엄마하고 연애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러더라고.
9: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3: 오케이. 자 그러면 썸도 아닌 거잖아. 그치? 와우. 정말 최악이다.
6: 정말 최악이네.
2: 그날 유정 씨는 또 한 번 파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1: 뭐지?
2: 반려견 모임에서 그 엑스 남자친구는 3살 연하였고 이번엔 무려 7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대요.
1: 아 이 찜찜한 느낌. 콜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네. 간장일 때 그 느낌? 아우 찜찜해. 아우 이게 뭐지?
2: 근데 또 누나 동상이라고 하기에는 동상?
1: 동상!
2: 아니 그거 아니잖아 누나.
1: 느낌이 다르다. 동상 얼마 필요야.
2: 갑자기 왜 글로 가요?
1: 동상 눈을 보면 지갑이 열려.
2: 어린 친구들입니다 지금. 예.
1: 그래요. 예. 6살, 7살.
2: 아, 근데 7살. 뭐 누나를 매일 봐야 돼 좋다고
1: 그래 던지네. 이 친구가
2: 애가 좀 이렇게 매력을 그러니까 뭐랄 흘리죠.
1: 플러팅.

0: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예전에 한 8살 연하 남자친구가 잠깐 있어 봤는데
1: 네네, 어때요?
0: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요 그때는.
1: 아 성인끼리는 그런가요?
0: 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나이 차이 느낀다는 건 처음에 되도 않는 핑계로 밀어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완전한 연애관계나 부부관계가 됐을 때 극심한 나이 차를 느끼죠. 썸 탈 때는 진짜 나이가 무슨 세기가 1세기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남녀간의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거 차이 못 느껴요. 현타는 안정된 관계에 이르렀을 때 오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남자분이 썸도 보시기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만 해. 이게 뭐지 싶은 반죽 덩어리들 있잖아요. 정체가 없는. 그죠?
1: 그죠. 지금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건 미래인데, 그죠? 결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0: 지금 이 남자는 밀가루 반죽만 던졌는데 이분은 이미 오븐에서 빵을 구웠어요. 네.
1: 요리가 끝나가고 있어서. 유전 씨 어때요? 연하남이랑 살고 계시잖아요.
0: 네.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동상이랑 같이 살고 아, 진짜 멋진 정말. 그래서 네. 예, 살고 계신 입장에서 나이 차이 느껴요? 난 오히려 유정 씨 그 배우자분 보면은 그분이 네. 더 어른인 것 같던데.
2: 아, 네. 그 어떻게 말하는 거나 네. 생각하는 건 훨씬 어른스러워요.
0: 네. 훨씬 좀 뭔가 오빠가 동생 보살피듯.
1: 그렇구나.
2: 네네네.
0: 아, 맞다. 유정 씨가 취했을 때 부축해가는 것만 봤구나.
1: 아, 좀 하지 마요 좀. 아, 좀. 그 옛날 몇 년 전 얘기라고 쓰더라고요. 아, 정말.
3: 나 아이스크림.
1: 아, 좀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0: 저 눈빛 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지금 너무 재밌어하는 저 눈빛 보여요.
1: 그때 제가 노래방 하셨던 게 저기 때문에.
0: 네, 저.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남자분들 좀 심리를 봅시다. 남자분들은 어때요? 좀 이게 마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4: 그냥 저는 편한 것 같은데 그냥 막.
0: 편한 누나. 네. 하루에도 누나를 안 보면은 뭐 이런
4: 충분히
0: 것조차.
4: 충분히 그런 얘기 던질 수 있죠.
0: 진짜. 아까 엄마 같은 느낌인 거야?
4: 네, 그냥 너무 좋나.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0: 그래서 혼나야 돼.
4: 너무 좋던데.
0: 어머 진짜? 네.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어요?
4: 그 뭐 네. 의식하지 않고 던지고.
0: 오빠 벌 받을 거야.
1: 아 누나 그렇지 않고요. 어린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잘 만나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0: 엔조이야?
1: 엔조이 전혀 없진 않죠. 일단 사귀고 보자. 사귀어 보자. 함께 즐거워 보자.
0: 함께 즐거워 보자. 정말. 아우 주먹지게 만든다.
4: 좋은 관계 그냥.
1: 네, 좋은 관계.
0: 그래 누나랑 합의가 그쵸. 되면 괜찮아. 네. 아니, 누나도 함께 즐거워 보자. 우리 함께 너울너울 춤을 춰보자. 이러면 괜찮은데 누나가 바라는 이상향이 딴 데 있으면 이건 비극의 시작인 거지. 근데 여기 주인공 유정 씨는 조금 딴 그 마법의 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참. 되긴 되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1: 그쵸, 뒤에 뭐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0: 이게 송사면 네. 수요일로 갔겠지.
1: 그렇죠.
0: 아니면 갈등이면 화요일 이호성 교수님한테 갔겠지.
1: 여기는 사랑일 겁니다.
0: 자 그럼 네. 유정 씨와 영선 씨의 관계는 발전될 수 있을지. 네. 정기고 소유의 썸.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야. 네. 이거 예전엔 간복이었어요.
1: 아니에요.
0: 언제부터 이렇게 합법적인 현상이 올라온 거야?
1: 썸 듣고
0: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광고 전 신한 줄거리.
6: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7: 이름은 사야예요. 입양하기 싫으면
8: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9: 뽀리뽀라 아빠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8: 저는 84년생이에요.
9: 91년생이요.
8: 술 마셨어?
9: 써니가 찾아왔어요.
7: 나 그 선배랑 잤어.
9: 파원이냐 바람이냐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7: 내가 한번 떠봐줄게.
9: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8: 정말 최악이네.
5: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유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8: 그동안 나 혼자 착각한 거였어.
5: 유정 씨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는 나에게 조금도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던 걸까? 근데 왜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설레는 행동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유정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확인해보기로 했죠.
8: 지금이 새벽 5시. 지금쯤이면 깨어있을 시간이야. 잘 잤어? 출근 준비하고 있겠니? 뭐야? 왜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해? 무섭게. 여보세요?
10: 누나 무슨 일 있어?
8: 어?
10: 이 시간에 문자하는 거 처음이잖아. 깜짝 놀랐어.
5: 유정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물었습니다.
8: 너 도대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 어?
8: 우리 지금 뭐 하는 사이냐고.
5: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말했죠.
10: 나 누나 좋아해.
8: 어?
10: 근데 나이 차이가. 누나는 연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나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나 좋은 누나 동생 관계까지 이룰까봐 대놓고 말할 수 없었어.
8: 그래? 근데 왜 화정 언니한테는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어?
10: 아이, 모임에 연애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는 건 너무 한심하잖아. 근데 지금 결심했어.
8: 뭘?
10: 우리 연애하자.
5: 그래서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진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설렘과 행복이 나한테 또다시 온 게 진짜 맞는 건가 싶게 유정 씨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그가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이 결혼 얘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 그래서 유정 씨는 먼저 치고 나가자 생각했습니다.
8: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난 꼭 결혼 안 해도 돼.
9: 어?
8: 나 이제 마흔이야. 난 애기 낳기도 힘들 거고. 그치만 넌 한참 결혼하고 싶을 나이 같아서.
9: 아.
8: 부모님이 나 만나고 있는 거 아셔?
9: 어?
8: 진짜? 그럼 내 나이도 아셔?
5: 유정 씨는 직감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반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결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던 거구나. 유정 씨는 마음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8: 저 집에서 결혼 얘기 안 하셔?
9: 아, 뭐 그렇지 뭐. 하더라도 그냥 내후년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진짜로 난 결혼은 내후년에.
8: 뭐 그래. 내후년엔 허락하실까?
9: 뭐라고?
8: 아니야, 아무것도.
5: 그렇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카페로 전화가 걸려왔죠.
8: 네, 타멘 지라시 플레이스입니다.
11: 남유정 매니저님 부탁합니다.
8: 아, 전데요? 어디시죠?
11: 나, 김영선,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8: 아, 네?
5: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어머니가 카페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11: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8: 아, 네.
11: 참, 내가 뭐 남유정 씨한테 뭐 어쩔 것 같았는지 이 녀석이 휴대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8: 아, 네.
11: 아니, 내가 그렇다고 그 카페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응? 영업장에서 만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8: 네, 장소 말씀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11: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받아 적어보세요.
5: 전화를 끊고 유정 씨는 땀이 난 손바닥을 옷에 문질렀습니다.
8: 목소리만 들었는데 너무 긴장된다.
5: 그리고 마침내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어머니를 만났죠.
12: 7살 위라고 하던데.
8: 네.
12: 그럼 40?
8: 네.
12: 영선이가 내 얘기 안 전했어요?
5: 영선이가 집에서 시달리고 있었구나 예상은 했지만 유정 씨는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8: 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12: 내가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는데.
8: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5: 유정 씨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겠다. 그런데
12: 내가 영선이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는 연상이 어울린다. 나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내 앞에 부디 데리고만 와라. 응?
8: 네? 네?
12: 우리 아들을 내가 알아. 어린 여자를 못 만나. 그 전 여자친구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어린 여자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8: 아,
12: 그럴 바엔 아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성숙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7살 위 여자를 사귄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도했지.
8: 정말요? 그럼 반대 안 하시는 거예요?
12: 반대를 누가 해? 완전 할렐루야지.
8: 감사합니다.
12: 아니 근데 뭐 왜 그래? 유정 씨네 집에서 반대하시나?
8: 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5: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나이가 유정 씨의 남동생 나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정 씨네 집에서도 연하남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데요.
12: 아니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8: 뭐가요?
12: 나는 찬성이다.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했고 유정 씨네 집에서도 반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영선이는 유정 씨한테 내 말을 안 전했을까?
8: 글쎄요.
5: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말보다 더 기분 상하는 일이었죠.
12: 아니 설마 아직도 그 어린 여자한테 휘둘리. 아니야. 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걔가 생긴 게 고양이상이라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아니야,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너 얼굴만 반반한 뭐해.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온 집안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좌우를. 아유 진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잘 안 들렸죠?
8: 네.
12: 아무 말도 안 했어.
5: 아이고, 대답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유정 씨는 그 어린 여자 전 여친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 반대보다 더 찝찝한데.
5: 진짜 아니 너무 좋아. 연상 괜찮다서 좋았는데 어머님이
12: 쌍수들어 환영하고 지금
5: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12: 웰컴인데 남자친구 일절 얘기가 없었다. 난 이게 어머님의 반대보다 더 기분 나쁜데.
5: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전 여친 왜 집에 인사까지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12: 그거는 이제 사귀었을 때 아닐까?
5: 사귀었을 때 말이에요. 사귀었을 때 뭐 얼마나 기쁘길래 이렇게
12: 그러니까 뭐. 몸을 살이나? 엄청 살이나?
8: 아니면 그 여자친구랑 그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가?
13: 미안해요. 제가 영성 씨랑 잤어요.
12: 이러고 나타나려나?
13: 어!
12: 아, 잔맨이야.
5: 걔는 뭐.
12: 졸린가 봐. 졸려, 걔는. 많이 졸려, 지금.
5: 툭하면 자네.
12: 계속 자.
5: 어?
9: 잠만.
5: 잠을 자네, 그냥.
12: 그냥 졸린
5: 아우,
12: 거야.
5: 정말.
12: 아우. 네. 그러고 나타나면 최악인데, 진짜. 시나리오. 아. 아, 불안하다.
5: 자, 이렇게 영선 씨가 결혼을 피하면서 유정 씨는 영선 씨랑 안 될 것 같아. 오늘 우울하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반전 있을 거야. 결혼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1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 네,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9: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2: 우리 김영선 성우님은 지금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9: 네네.
12: 왜 이래요, 이 남자?
9: 그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그렇지 않을까요?
12: 그럼 둘이 또 잤을까요, 졸려서?
9: 말씀드려도 돼요?
12: 졸려서. 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졸려서. 졸리면 자야죠. 또 졸릴까요?
9: 예.
12: 아하.
9: 졸렸을 것 같아요. 욕망이. 자고 싶은 욕망.
12: 잠꾸러기들 같은 욕망. 아우 이 잠꾸러기.
5: 그러다 유정이한테 목 졸린다 진짜.
12: 그런가?
5: 네. 그래. 조심들 하세요.
12: 네. 졸려서 아무렇게나 막 네. 어디서든 네. 이렇게 잠꾸러기들
5: 안 돼요.
12: 거를 펼치면
5: 김유정 씨 상견사인데 기만하다가 큰일 납니다.
12: 아, 속상하다 진짜. 아우 저 착잡한데 나가서 세수좀 하고 올게요.
5: 아 진짜.
12: 안 돼서 고지 좀 해주세요.
5: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12: 사랑은 뭐야?
5: 그럴게요.

0: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선 씨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전화를 나가서 받을 때는 더욱 그랬죠.
1: 아, 네? 아, 네. 아, 누나, 나 전화 좀 바꿀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2: 뭐야? 내 앞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야?
0: 게다가 밤에 보낸 문자엔 단문이 한참 후에 나왔던 영선 씨.
1: 아, 누나 문자했네? 지금 봤어. 뽀리뽀라 산책 좀 시키느라고.
2: 뽀리뽀라 산책을 시켰다고? 비 오는 날은 산책 안 시키잖아.
1: 아, 지금 밖에 비 와?
2: 에라이. 너 어디야? 솔직히 말 안 해?
1: 아,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2: 아니, 오늘은 얘기를 들어야겠어. 볼일 다 보고 와. 카페에서 기다릴게.
0: 결국 영선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2: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집에서 오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
1: 일하다 왔어.
2: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네가 퇴근한 지가 언젠데 일을 하다 왔대? 야근을 그렇게 매일 한다고?
1: 회사 일 아니야.
2: 그럼?
1: 나 알바 뛰어.
2: 뭐?
1: 사실 누나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는데.
2: 어머닌 나 반대 안 하신다고 했는데.
0: 어머니가 유정 씨 앞에서와 뒤에서 말이 달랐던 걸까요? 유정 씨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1: 어머니가
3: 너보다 7살 위면 결혼이 얼마나 급하겠니? 응? 너 얼른 결혼해.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뒤치다꺼리하면서 살래? 어?
1: 사실 누나, 나 모아둔 돈이 없어. 미안해.
0: 얘기를 듣고 보니 영선 씨네 집은 아버지의 사업으로 여러 번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영선 씨는 모아둔 돈을 전부 부모님 돕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선 씨는 모아놓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1: 그래서 알바를 시작한 거야. 내 후년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아, 근데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거고 그래서 말 못했어.
2: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해?
1: 당연하지.
0: 그래서 두 사람은 내후년에 결혼했을까요?
2: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몇 년 또 기다리기는 싫더라고요.
1: 그럼 어떡해.
2: 1년 미루면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그냥 해. 나이 더 먹어서는 결혼하기 싫어.
1: 진짜? 없이 시작해도 괜찮겠어?
2: 그래서 그해 바로 결혼했고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 겨울 사야를 가족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반려견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그 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조용히 내 곁에 찾아온다고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기가 어딘 거?
4: 여기는 조금은 바깥방이다.
3: 누이 풀인 거?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풀이다.
4: 야, 진짜.
3: 자, 또 한다.
4: 야,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네,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8: 난 이 노래 그 와중에 그대를 만나.
7: 무슨 말이에요? 아, 왜 노래 이상?
8: 노안이 와가지고.
7: 누나는 이선희 선배한테 잃는 거야 내가.
8: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어른어른하네요. 네. 자, 결말은 2번 결혼한다.
7: 축하합니다. 와,
8: 아,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네. 김영선님 네? 실망이에요. 어? 졸지에 잠꾸러기 만드시고 옛 여친이랑 잠꾸러기 됐을 거라고 진짜 실망해요. 사과하세요. 이제 두 분이 같이 지금 개 세 마리 끌어안고 듣고 계실 텐데.
9: 네. 죄송합니다. 네.
7: 2번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8: 아니, 사연자분이 강아지 발바닥 사진 뽀리뽀라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야인 것 같은데 네. 딱 보내주셨어요. 문천식 씨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누나 개 발바닥 사진은 왜 보낸 거예요? 이게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그 뭔가 로망이고 뭔가 이 개 발바닥이 주는 따뜻한 위안이 단다. 난 내 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못 받는데 왜 개 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받아?
7: 내 발바닥 사진 찍은 자 한 번 한숨만 나오잖아. 발도 늙었네 이러면서.
8: 발도 늙었네. 발도 늙었어. 근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아마 공감할 텐데 그 발바닥에서 되게 군밤 같이 꽃순내가 나요.
7: 아, 뭔지 알 것 같아.
8: 네, 그러니까 그 이 냄새를 맡으면서 되게 우리 애에 대한 게 채취가
7: 그렇구나. 약간 평화로운 거군요.
8: 마음의 이게. 평안을 줘. 어떤 디퓨저보다도 나를 안식하게 하는.
7: 아유, 근데.
8: 그래서 이게 세계가 네. 이 두 분이 만들어간 가정이 얼마나 예쁘고 아유, 안정적인지를 그렇군요. 상징하는 것 같아요.
7: 아, 행복하신가 봐요, 그죠? 보기 좋네요.
8: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오늘은 다이나믹 했는데, 그래도 경제적 뭐 이거 입지가 좀 안 잡혀서 그런 건 이해가 되죠.
7: 남자 친구 너무 불쌍해요. 엄마 아빠 도와드리느라고 돈을 못 맞춰서 그런 걸 못 얻었던 거야.
8: 그럼. 근데 누나가 리드를 잘했다.
7: 잘했죠.
8: 누나 아주 맛깔나게 방향을 잡아줬어.
7: 좋은 여자.
8: 역시 7살 연상이 딱 좋다.
10: 뭐 1년 미룬다고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8: 그럼요, 그럼요. 어제보다 늙었지만 내일보단 젊을 때. 요때 해야 됩니다.
7: 맞아요.
10: 그리고 같이 모으면 더 잘 모여요.
8: 그럼요. 네. 같이 또 이분도 열심히 사는 분이니까.
7: 맞아요, 진짜. 네.
8: 자, 어떤 사랑이든 다 좋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사랑극장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영선성우님, 비록 오늘 굉장히 더티한 추론을 해주셨지만, 명연기로 네. 카바 쳤어요.
7: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8: 카바 쳤어. 카바 안 쳤으면 어찌까나.
7: 이정성우님도 오늘 감사했고요.
8: 너무 감사했습니다.
7: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8: 안녕.
10: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8: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7: 고맙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측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 지뢰를 매설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지뢰지대가 서부전선 한계사단 경계구역에서만 최소 6곳에서 군사 분계선을 10에서 15m 침범했다며 우리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부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령과 연모 소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와 수사 외압은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특검은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 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널 편히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청와대. 용해인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최종 판단이 임박한 걸까요?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찰 의혹을 꺼내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보수 야권에선 한동훈 의원의 이런 행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조갑재 대표 2부에서 만나봅니다. 정치인의 말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돌아보는 신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회자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던진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이야기 함께합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 시사 뉴스계의 일타 강사 나오셨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 아, 지지율 어떡합니까?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4: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같은 해요, 경우에는
3: 이게 갤럽에서 이 3자 찍은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38%가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었고 잘하고 있지 못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 아유.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자체가 크게 튀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떤 응답 유보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여론조사 내용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이 부분을 제가 어쨌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정평가의 이유, 뭐 긍정평가의 이유 이런 이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응답을 한다고
3: 그렇죠.
4: 말씀드렸잖아요.
3: 이걸 잘 봐야 돼요.
4: 사실. 네, 그렇습니다.
3: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4: 네. 그전까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부동산 이외의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는 좀 고만고만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좀 부각이 됐어요. 네. 그게 바로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3: 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인사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아무래도 부정평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 전주에 비해서 7%포인트 늘어난 16%나 해당됐다. 물론 1위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긍정평가였다가 답변 유보층이 된 분들도 사실 이러한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3: 쇄신을 위해서 개각카드를 딱 꺼냈는데 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4: 맞습니다.
3: 지금까지는 최소한.
4: 특히나 그 개각카드를 우리가 처음 봤을 때에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개각의 대상들을 보고 아 이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특히나 좀 강하구나라고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네. 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 특히나 이 개각의 어떤 인사상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3: 그러면서 다 가려버렸어요.
4: 맞습니다.
3: 예를 들어서 뭐 총리 부총리 바꾸고 경제부총리 네. 경제수장들 바꾸고 심지어 나중에 하루 지났지만 김용범 실장까지 맞습니다. 잘랐는데도 네. 이런 효과들이 다 가려버리고 간 거죠, 지금.
4: 네. 이 한국갤럽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4: 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는 매주 대통령 직무평가를 하지만 네.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3: 그렇죠. 이슈를 계속 바꾸죠.
4: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주에 그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지도 물어본 겁니다. 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2% 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습니다. 네. 이 무응답층도 36% 수준이었죠.
3: 여기는 아직 유보네요.
4: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조금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이 응답자의

0: 60%만 적합하다고 답을 하는 반면 61%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답변은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무응답층이 이제 김승헌 후보자에 비해서 더 낮은 네. 상황입니다. 26% 수준이었는데요. 이 두 응답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1: 여권 지지층
0: 네, 여권 지지층 내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42%는 적합하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26%에 불과합니다.
1: 여권 네. 내에서도 딱 네. 26%밖에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지금?
0: 부적합하다고 보는 분들이 이제 51%
1: 절반을 넘어버리는.
0: 네. 그래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답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적합도 조사가 사실 그동안 좀 흥미로운 인사들은 이런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은 이제 2026년 1월에 이해운 당시 기획예산처장을 후보자.
1: 이때도 논란이 많았죠.
0: 예, 이때도 진짜.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 네. 응답이 적합 16%, 부적합 47%였어요. 이게 지금 당시보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1: 그러네요.
0: 이번 주 지금 응답이 더 낮은 상황이고 야. 이걸 또 국무총리까지 좀 벌려서 놓고 보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본의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던 문창극 후보자가
1: 기억납니다.
0: 있습니다.
1: 이게 네. 교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문창극 후보자 사퇴 당시엔 결국 14일 만에 사퇴하긴 했는데
1: 그렇죠.
0: 당시가 이제 적합이 9% 정도 나왔습니다.
1: 아.
0: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의 충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응답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해운 당시보다 더 안 좋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 이때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수첩 인사.
0: 네,
1: 그리고 수첩 인사 참사.
0: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1: 사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0: 예, 당시. 사상 초유의 일이 좀 펼쳐졌어요.
1: 그래서 결국은 정홍원 총리를 그냥 유임시켜버렸죠.
0: 네.
1: 정말 시대의 총격이 벌어졌던 그때인데. 야, 하여튼 여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0: 네.
1: 자, 파병 관련 응답은 어떻습니까?
0: 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어요.
1: 네네.
0: 그랬더니 파병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32%였고요.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훨씬 더 강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게 또 여권 내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반발이 더 컸습니다.
1: 네.
0: 파병 반대 여론 69%에 해당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파병 찬성하시는 분들이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1: 이런 흐름은 네. 23년 전하고 똑같아요.
0: 아, 그때도,
1: 2003년도도 네. 이때도 딱 이랬어요.
0: 네. 네. 여권 내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고
1: 그렇죠.
0: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파병이 조금 더 호의적이었던
1: 그렇죠.
0: 그런 분위기군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온통 지금 정치권은 지금 청문회 소식입니다.
0: 네.
1: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제 기자회견이 오히려
0: 네.
1: 지금 더 불을 지핀 꼴이 됐어요.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1: 네.
0: 현재 지금 비판이 꺼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듣고 있다라고 후보자가 용인 후보자가 직접 말을 했고요.
1: 오늘은 그러면 조금 좀 톤을 낮춘 거네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춘 거네요.
0: 네. 다만 네.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1: 네.
0: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뭐 가족정당 유령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얘기였다라고
1: 네.
0: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1: 네.
0: 설명해드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1: 네.
0: 국민께서 잘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남겼습니다.
1: 어제 이 기자회견은 특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워딩 자체가 무슨 뭐 이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물론
0: 네.
1: 이제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는 아니고
0: 네.
1: 그렇지만 기자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0: 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반응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 좀 당황한 기색이에요. 그러니까.
0: 네. 오늘 청와대에서 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1: 네.
0: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1: 해석 좀 해주세요.
0: 언급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언급은 네. 이 얘기긴 했어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1: 자,

0: 잠깐만 번역 좀 해줘요.
1: 자, 네, 번역을
0: 국민께
1: 하자면
0: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1: 네, 이건 이제 원론이죠.
0: 원론.
1: 그다음 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얘기 들을 시간과 네.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
0: 자, 그럼 청문회까지는 간다라고 해석이 되고.
1: 예, 네, 그런데
0: 자, 두 번째.
1: 국민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네.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네네. 하지만 이 원칙적으로는 이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0: 네.
1: 아무래도 이게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0: 주말 사이에 흐름을 네. 좀 보겠다.
1: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후보자 본인에게도 사실 좀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끼리 좀 방구석에서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예. 용혜인 후보자한테 일종의 던지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1: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너무 부담돼요. 좀 물러나 주시면 안 돼요라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네. 아주 돌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
1: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사실은 이거죠. 응시하고 있다와 주시하고 있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어느 정도는 주시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네. 메시지로 좀 읽히는 대목이 있고요.
0: 그동안은 응시해서 네. 이제는 예의주시로.
1: 네. 예의주시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당 내부에서도 사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어요.
0: 네.
1: 오늘 여권 내부에서 이제 박성준 이 수석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당 안팎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
0: 아.
1: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이 뭐 그럼 그 의견을 전달할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거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침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네.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비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 없어요. 없는데 대변인이 지금 이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미 좀 뭐랄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0: 앞으로 이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 발언을 볼 때는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30년 기자 노하우인데 동사보다
1: 네.
0: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를 부사. 잘 봐야 되는데 네.
1: 수식하고
0: 보세요.
1: 있는 말이 뭔지
0: 취합하고 있다라는 동사 앞에 붙은 게 뭐냐면
1: 비상하게입니다.
0: 자 그리고 바라보겠다라는 동사 앞에 붙은 부사가 엄중이에요.
1: 네.
0: 자 여러분 부사에 동그라미 치시면 대충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제가 30년 기자 노하우예요.
1: 네
0: 맞죠?
1: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어지간해서는 사실 강한 부사를 안 쓰는 게 정치인의 화법이기는 하니까요. 네.
0: 부사를 네. 잘 보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지금 오늘 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 또 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일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상세한 내용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0: 그렇죠.
1: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 네,
0: 맞아요. 이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1: 네, 또 논란이 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라고
0: 네.
1: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뭐 많은 돈을 주는
0: 네.
1: 어떤 자리도 아니었고 어쨌든 떳떳하게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거거든요. 이 입법보조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좋은 자리라서가 아니라
0: 네.
1: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에게는 일종의 구직 과정에서의 커리어가 되거나 혹은 이 어떤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이력서에 일단 한 줄 쓸 수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2024년에 일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국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니까 별도로 의원실 차원에서 이 채용 공고를 내진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입법 보조원을 고용을 할 때에는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0: 네.
1: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입법 보조원 채용 시에도 공고를 올리는 의원실이 많아요. 그리고
0: 네.
1: 저도 뭐 국회 출입하고 취재하다 보면
0: 네.
1: 사실은 내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는 공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0: 네.
1: 하지만 그 절차를 어쨌든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0: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검찰 수사를 거쳐서 기소유예 처분 한번 그렇죠. 받은 적이 있었던 네.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찬가지로 이종배 전 시의원이 고발했던 건이 하나 있고요. 또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현재 이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권으로 고발한 게 있는데 이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오늘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민주당은 지금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0: 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현 사태의 본질이다.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현재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의원이 어떤 녹취록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0: 예,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단어로 불법 자료 커넥션이라는 형태의 네. 프레임을 지금 꺼내들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네. 이 제보자 누구냐,
0: 네.
1: 이른바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했던 이게 네. 누구냐를 두고 이런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자료 출처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보자가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뒤 관계 기관에 제보한 것 아니냐라고 하며 어떤 제보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1: 그러니까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보자 조 아무개 씨에 대해서 2021년 브로커 양 씨와 경영 컨설팅 계약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였고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 신분을 과시했다라는 형태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공익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국회 보건복지위도 오늘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논의하자고 맞섰고 결국에는 이제 법안 논의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특히나 지금 이 사건 둘러싼 형태의 현안 질의가 내용상으로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이 공익 제보자 논란은 어떻게 보아요, 김 기자는?
0: 공익 제보자라는 이 선택적인 사항일 수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사실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일 수 있는데
1: 네.
0: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 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까지는
1: 네.
0: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금 얘기한 건 아니죠?
0: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근데 성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 수는 있겠네요.
0: 네, 다만 이게 한동훈 의원 말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냐 법적 위반이냐라는 부분은 물론 이것도 따질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까지 해당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라디오 검색창에 미니. MBC 미니 광고.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네. 이분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아,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진짜?
2: 국회 안에서.
1: 아, 그러니까 어제도 또 국회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국회 본관 앞에서.
2: 네, 본관 앞에서 사실상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1: 그러니까 본인이 주최했더라고요.
2: 네, 특히나 이게 이제 뭐 하루 지나긴 했지만 오늘 특히나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집회에서 나왔던 어떤 현판 내지는 네. 그 상징물 이런 것들도 있었고 메시지도 네. 물론 논란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크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입간판처럼 세워놓는 형태도 뒤늦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주최했는데 이 집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쏟아내는 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는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대형 입간판도 세워놨고요.
1: 그러니까요.
2: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극우단체, 뭐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마이크를 잡고 북한군의 5.18 개입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잇따라 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진숙 의원이 지난달 13일에도 국회 도서관에서 한 차례 극우단체와 함께 5.18을 왜곡 그렇죠. 폄훼하는 토론회를 네. 토론회를 열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전면적으로 국회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진이 찍힐 정도의 자리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선을 넘어도 좀 많이 넘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를 또다시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라면서 맹비난했고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힘에게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네. 조현 외교부 장관,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네요.
2: 예,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파병과 결정에 관련된 파병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게 외교부의 네.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직접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동에 다녀온 그 국방부 현지 조사된 활동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지금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한미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네. 특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서 막바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또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네.

0: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이 투자 규모는 한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러면 이게 대미 투자하고 결국 파병이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파병 요구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더라도 네. 이 대미 투자 합의를 통해서 어떤 파병을 한미 현안의 후순위로 좀 미룰 수 있는 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자, 예고해드린 대로 조갑재.com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지금 개각을 했습니다.
2: 예, 예.
1: 그 사이에 개각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고요. 예, 예. 특히나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지표라든가 이런 걸 오늘 또 봤는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정도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자, 청와대는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 청와대가 어떻게 할 걸로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죠?
2: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네. 그 의도는 자신의 진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영을 짰는데
1: 왼쪽을 더 품겠다.
2: 그렇죠. 네. 그런데 김성원, 용혜인 두 사람의 그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한동훈이라는 팩트를 강구한 것 같아요.
1: 네.
2: 국민의힘은 만만하게 보이죠. 사실은
1: 네.
2: 뭐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1: 네.
2: 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1: 네.
2: 그걸 법리와 엮어서 구성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일종의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거기에 대한 방어가 지금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 정치판에 이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지각변동?
2: 첫째는 네. 중도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되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를 누가 잡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1: 가운데.
2: 그렇죠.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이딴 승리는 다 중도를 잡았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특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중도를 사실상 포기해버렸는데
1: 네.
2: 한동훈 의원이 치고 나오면서 뭐 그 앞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가 빠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지각변동의 기본 이 원인인데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현상이 요새 이 한동훈 중심으로 보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1: 결집을 해요? 오히려 분열하는 느낌 아닙니까?
2: 국민의힘이 네. 지금 장동혁 당권파를 빼고는
1: 네.
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한동훈 후보 편에 섰잖아요.
1: 아,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2: 그렇죠. 아니, 오. 한동훈 후보가 던진 그 네. 화두를 가지고 계속 뉴스를 생산하면서
1: 아.
2: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1: 네. 뉴스 자체는 계속 지금 거기서 나오죠.
2: 그렇죠.
1: 지금.
2: 거기서 나오죠. 그걸 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1: 네.
2: 특종을 하면은
1: 네.
2: 다른 언론사가 그 특종한
1: 받죠.
2: 쪽으로 이렇게 네. 따라가는 현상이 네.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중대처럼 됐어요. 이게 보수 결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1: 아.
2: 저 장동혁 당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구파인데
1: 네.
2: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 네.
2: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제일 잘 싸우니까
1: 네.
2: 그 사람들도 일부는 한동훈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1: 아.
2: 그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난 주목해서 보는 게 유시민 정청래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잖아요.
1: 네.
2: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판에.

0: 왜 안 하느냐.
1: 네.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복당은 정말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만 너무 지금 원맨 돼버렸잖아요.
0: 원맨쇼지.
1: 원맨쇼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모노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지금 국민의힘 들어오면 진짜 더 시끄러워진다라는 오히려 복당 반대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저는 의견도 있다는데.
0: 그렇게 안 보고요. 이 당권파, 당권파가 네. 고립돼 있어요. 여론으로부터도 고립됐고 이번에 네. 특히 한동훈 의원이 너무나 이 저 대단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1: 네.
0: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지지는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네. 봅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면요. 온건 보수의 지지율은 한동훈 의원이 압도적으로 장동혁 보다 많아요.
1: 한동훈 의원 얘기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저도 좀 궁금한 걸 좀 질문 드릴게요. 이 한동훈 의원을 보고 있으면 지금 페이스북을 하루에 막 50개씩 막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 친한계 의원이 저렇게 많은데 협동 플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혼자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녹취록을 계속 까고 공격을 계속 선두에서 그냥 마치 단기 필마로 그렇죠. 지금 적진에 뛰어진 장수처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돋보이는 데다가 너무 지나치게 막 전선을 확대해갖고 뭐 송영기를 끄집어내고 뭐 한병도를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약간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0: 저는 선봉이란 어떻게 전쟁을 할 때 선봉은 네네. 원래 앞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본진이 뒤에 따라붙는 거예요.
1: 네.
0: 그럼 본진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1: 네.
0: 국민의힘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런데 이 문제는 특종 경쟁이에요. 지금 한동훈 의원은 특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를 겸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특징은 팩트와 법리를 같이 엮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요.
1: 네.
0: 저는 일찍이 보지 못한 SNS 세상의 새로운 정치 유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면 알아요. 국민의 힘이 안 따라오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계속 헛발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략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하는 그 계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1: 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의원이 전직 검사가 예. 굉장히 뭐 공격수로서 훌륭하다.
0: 예.
1: 야권 입장에서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마치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칼을 있잖아요. 예. 날카롭게 버린 칼을 벼린 칼을 마구 휘둔다는 느낌이 들고 정치인은 칼을 칼집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칼을 마구 휘두르는 좀 그런 위험한 무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휘두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기밀 자료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개해버리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네. 너무 중대해요.
1: 네.
0: 가장 중대한 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표현하는 게 오빠 독약 로비 사건 이런 네.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제목부터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는 거죠.
0: 그런데 네. 사실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독약이란 표현인데요.
1: 네네.
0: 독성 약품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1: 네.
0: 독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0: 이 사건의 제일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부터 네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는 기관이 식약처거든요.
1: 네네.
0: 식약처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1: 네네.
0: 불량 치료제가 통과될 뻔했다는 겁니다.
1: 네.
0: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까지 허용을 했는데
1: 네.
0: 그 허용된 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1: 네네.

0: 동물 실험에서 뭐 죽는 쥐가 나오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또 서류를 조작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 임상 시험 신청하면서 낸 서류가 네.
1: 강세찬 교수가
0: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내지도 안 하고 그 네. 부작용 난 거는 내지도 안 하고 또 한 자료는 완전히 조작한 임상 시험 신청을 네. 모르고 임상 시험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게 이제 인체 시험하다가 그만둬버렸는데 네. 여기까지 갔다 이겁니다. 네.
1: 그런 건 이제 1심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죠.
0: 그런데 네. 그게 저는 1심 판결이 굉장히 온건했다고 봐요. 네. 이 정도 같으면은 저는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라 저 실형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일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위험한 의약품이 개발될 뻔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 권력이 작용했다. 네. 그리고 이거가 연관돼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래 되면은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건 특검 대상이에요.
1: 그러니까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너무 때문에 네. 수사 기밀 자료 같은 그런 거가 유출된 것 같고 문제 삼을
0: 그건 아니죠. 네.
1: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사실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검사 네.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된다. 이게 막 시중에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아니 본인은 지금 검찰로 받은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1: 네. 그런데 그 소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검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검찰 내부 문서니까.
0: 그런데 이 자료의 네. 공익성이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근데 그런 공익성은 사실 언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넓게 적용이 되지만 한동훈 의원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0: 정치인과 언론은 네. 이 은폐되는 네, 진실을 네. 캐내가지고 아.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리고 그 뭐 지금 쟁점되고 있는 그 저 뭡니까 그 수사 계획서가 아니라
1: 기소 계획서.
0: 기소 계획서죠.
1: 네, 그렇죠.
0: 아니 기소 계획서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국가 비밀입니까? 또 지나간 일 아닙니까? 기소 계획서를 미리 폭로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그걸 또 지나간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폭로한 게 그 정치인으로서 못할 일입니까? 그리고 네. 언론도 지금 계속 독자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기소 계획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기소 계획서가 검찰 내부에서 만든 게 두 가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는 예, 예. 기소하는 계획서도 있고 그 한 달 뒤인가요? 그 나온 거에는 또 기소 유예하는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것만 공개를 하니까 야 이것도 옛날 그 버릇처럼 서초동 편집국장이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0: 저 이거 참 공무원은 네네.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명백하게 헌법 사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1: 네네.
0: 현직 공무원이라도 저는 알릴 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 헌법의 하나의 네. 권한이라고 보니까.
1: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약간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0: 그렇죠. 공익성이 있는.
1: 공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사적 목적이 아니냐죠.
1: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너서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0: 받은 사람이 폭로하고 하는 것은 네. 그걸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을 문제 간다면은 언론기관하고 국회는 문 닫아야지.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지금 저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0: 예.
1: 제가 아까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예, 예, 한동훈 예. 의원으로 다 그냥 시간이 예. 가버렸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예전에 대통령도 직접 만나셨잖아요.
0: 예, 예, 예.
1: 지금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0: 우선 김성원 용해인 장관 지명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1: 아, 두 명 다?
0: 네, 두 명 다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헌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 취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편안해지잖아요.
1: 그게 약간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특히 공소 취소 안 한다. 그 다음에 개헌도 안 한다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래가지고 개헌이 안 돼요.
1: 네.
0: 개헌 안 하겠다고 하고.
1: 개헌 안 한다예요? 아니면 연임 안 한답니까?
0: 연임 안 하는 것은 뭐 하나만 하고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개헌 안 한다고 그래야 돼요.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임 안 한다 요 다섯 글자 얘기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0: 개헌도 안 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아예 연임 안 한다를 넘어서 네. 그냥 개헌 안 한다 요 네. 다섯 자를 얘기하라.
0: 그다음에는 AI 선도국 건설 있잖아요. 네네. 굉장한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던졌잖아요.
1: 네, 메가 프로젝트.
0: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간적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운명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아마 해방된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한 1억 명이 돼요.
1: 네.
0: 그중에 대통령 된 사람이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1: 하늘이 내린다고
0: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면 운명적인 인간이 되니까 그 운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1: 네.
0: 그럼 좋은 운명만 나는 먹고 나쁜 운명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안 돼야 돼요.
1: 네.
0: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열심히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퇴임 후는 운명에 맡겨야죠.
1: 아, 알겠습니다. 저기 이진수 의원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그 어제 또 본인이 주최한 집회에서 뭐 영정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건 그런데 5.18 다시 또 뭐 북한 개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부정선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회 본관 앞에서 이걸 주최했어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준석 의원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1: 아니 아니 이진숙이요. 이진숙.
0: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1: 예, 예, 예.
0: 북한군이 저 광주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아니 본인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그런 식으로 판을 깔아서 온갖 사람들 다 와서 그런 얘기를
0: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1: 그걸 국회에서.
0: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집회를 하면은 일종의 그 극우파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1: 네, 네.
0: 그러면은 북한군 개입했다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같이 하면은
1: 네.
0: 그 선의를 가진 사람도 거기에 엉켜들어 버리고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데.
1: 아니 국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판을 깔았잖아요. 그 국회 본관 앞에다가 본인 주최로.
0: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1: 네.
0: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은 이진숙 네. 의원은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네. 네.
0: 그리고 특파원도 하고
1: 네.
0: 정통 기자 출신이고
1: 네.
0: 부정선거 음모로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뭐 600명이 들어왔다는 그런 헛소리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장을 마련을 할까요? 국회에서.
0: 그건 상당히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파병, 이번 파병?
0: 무슨
1: 논란.
0: 트럼프가
1: 예, 예.
0: 이란을 쳐들어간 이 전쟁은
1: 예,
0: 사실
1: 예.
0: 전쟁 범죄의 요소가 있어요.
1: 네.
0: 선전포고를 안 하고 쳐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의회 승인도 못 받았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국가 지도부를 그냥 말하자면 말살시키는
1: 네.
0: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승산도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1: 네.
0: 저는 우선 그 목표를 국익 우선
1: 네.
0: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등을 통과하는 우리 유조선 보호를
1: 네.
0: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작전에는 참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만 방어적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은 뭐 공격 말고 다른
1: 비전투병이요?
0: 비전투라기보다는 전투병력을 보내더라도
1: 네.
0: 전투에 참여 안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단을 보호하는 거,
1: 네.
0: 우리 선단을 공격할 때는 자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건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1: 네.
0: 그런 걸 분명히 하고 어차피 넓게 보면은 이란이란 나라는 2,600년의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1: 네.
0: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란이에요.
1: 네.
0: 이란과 척을 지는 그런 건 안 해야 되니까 아주 미묘하면서도 정교한 파병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혹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지원 안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네. 70%의 원유를 호르무즈 통과군으로 네. 채우는 나라에서
1: 네.
0: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공유만 할 수도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요, 저.
1: 뭐 나무 피격 사건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0: 어차피 줄타기를 해야 돼요. 줄타기를 하되 이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되죠.
1: 아, 근데 이란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할 논리가 어렵죠. 있을지 모르겠네요.
0: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1: 아,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될지 저는 좀 모르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와 4부에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녁엔 뉴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전략적 요충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모카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티 대원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전략적 항구 도시로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고속정 등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해협 한가운데를 가르는 마윤섬은 반후티 진영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윤섬까지 넘어가게 되면 홍해 선박 통항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선사들은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미군이 예멘 반군 후티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사우디의 정보와 타격 목표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는데요.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3%까지 오르며 목표치 2%를 6개월 연속 웃돈 영향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 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장관이 세예드 압박사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아라치 장관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한-이란 관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타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미국에서 대미 투자 협상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6: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5: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2: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 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서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다며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세 모 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세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의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에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걸로 파악됐는데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0: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내건 내가 알리는 코너 4부 내꺼 내 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오빠들과 함께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 인물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정말 화제 인물 바로 한동훈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작은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오빠 공격이었습니다. 자, 한 의원님.
1: 예, 제가 페이스북에 2021년 9월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 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녹취 내용에서 언급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대체 왜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0: 자, 송영길 의원도 녹취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아니 왜 또 나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 특수검사의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자기 검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만들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이제 가세현 같은 데 가서 휴파제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나만 나오면 웃어요? 나만 나오면
0: 아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3: 이 해장국도 이거 세 번 우리면 물도 안 나옵니다. 왜 또 이러는 겁니까? 한동훈 네. 의원은 네.
0: 자, 김민석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분은 이미 국민들께 아웃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얘기했다고 한동훈 의원 또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2: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4: 아니, 저보고 아, 이낙연하고 둘러먹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흉내 내는 게 힘듭니다. 이게. 아, 그래도 매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네,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4: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0: 싱크로율 이번 주는 65%까지 가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2: 네.
0: 아니 이 한동훈 의원 일종의 지금 뭐 거의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나요? 그냥 탁탁. 끊어가지고 무슨 거의 롱폼이 아닌 숏폼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끊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선봉의 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근데 저는 좀 너무 과하다. 네. 왜냐하면 SNS에 올리는 글이 막 30개, 60개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게 올려보셨어요? 뭐 쓰려고 해도 얼마나
0: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마크 저커버그가 상을 줘야 된다. 아.
2: 그럼요.
0: 이 지구상에서
1: 창업자가
0: 이 지구상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시점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정치 1위일 거예요. 이 지구상 우주에서.
2: 아니, 게다가 이름 옆에 무슨 표시도 있더라고요. 인증받은 사람만 받는 마크래요. 그게. 아,
1: 파란색.
0: 네, 예. 공인 마크.
2: 나도 있는 줄 알았어. 없더라 나는. 저도 팔로워가 32,000인데 전 없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요.
2: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공을 들인다는 거지. 본인이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뭐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렇게 딱 그 이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막 나와요. 인증 배지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1: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월에 결제를 하면 또 달 수가 있다고.
2: 아, 결제를 하는 거야? 예. 와,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거잖아. 결론은.
1: 그건 모르죠. 그분
2: 결제한다니까.
1: 예,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0: 하여튼 좀 지나치다.
2: 아, 너무 지나치고 특히 네. 이제 혼자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혼자서만 막 모든 실력이 좋다고 해서 네. 막 뛰어가면 중간에 당연히 인터셉트 당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그러냐는지 물어봤더니 네. 사람을 못 믿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하다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배현진 의원같이 친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화력이 세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분들한테 나눠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차피 친한계로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랬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0: 약간 지금 친한계에서 서운해한다는
2: 서운해요.
0: 소리가 들려요.
2: 제가 저도 확인했더니 네. 이제 점점 스탠스가 아, 옛날에는 이제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응원하던 사람들도 네.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게 한계가 있다.
0: 네.
2: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나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를 막 녹취록을 순서를 잘라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네. 어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본 거하고 맥락하고 너무 안 맞아서 네. 저는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개로 한동훈 사건으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4: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진상 확인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을 잘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가 아닌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로 명명하는 게 정확하고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자, 이번 녹취 폭로전에 대해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 홍준표입니다. 저거 핸드폰은 20자리 이상 비번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들고 남의 휴대폰은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무제한으로 훔쳐보면서 편집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 어디 있어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습니까? 정치가 어떻게 이제 저렇게 저열하고 야비한가? 네, 그래 봅니다.
0: 이야, 아이폰 얘기를 또.
2: 네네.
5: 그렇죠. 야, 기억하는구만 그냥.
0: 아이폰 기억합니다.
5: 고마워요. 네.
0: 서초동 편집국장.
5: 그렇죠. 야,
0: 상당히 아픈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진짜. 자, 노 변호사님.
2: 네.
0: 일단 민주당은 지금 지키자 이거잖아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자 이런 거고 대응팀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일단 민주당에서 약간 또 이제 말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너무 또 정면 대응하는 것도 조금 사실은 좀 모양새가 웃길 수도가 있고.
0: 네.
2: 또 하나는 이제 본질은 사실은 식약처에 위법한 로비를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본질과 무관한 특정 단어들은 막 집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엔 보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사진도 막 뭐 있냐 그러고 막 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예 대응을 안 하든지 좀 뭔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또 대응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네.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하면은 점점 그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0: 네.
2: 그 의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네. 상황을 좀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왜 증인을 한 명도 안 받았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0: 네.
2: 왜냐하면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위법이 없었었고 그 당시 상황이 네. 이랬다고 설명을 하는 기사가 오늘 실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정말 그 공공기관의 장이 얘기를 해주면
0: 네.
2: 사실은 우리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가 얘기해 주는 네. 것보다도. 그런데 실제 뭐 양 씨, 강 씨 이런 사람들은 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0: 네.
2: 정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고
0: 네.
2: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님은 수첩 메모가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예, 이준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은 수첩 메모가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 같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에 적었습니다.
0: 자, 이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요?
1: 제가요. 제가 검찰로부터 독약 로비 자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어제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형사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오빠들 독약 로비 팩트 드럼통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까도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때리면 오히려 덩치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 네.
0: 민주당의 이런 좀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동훈 아웃. 이런.
2: 근데 사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한두 번 노출된 게 아니거든요. 수첩이든 뭐 핸드폰이든
0: 네.
2: 왜 자꾸 노출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2: 처음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2: 이번에 수첩권에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시고 이분이 또 엄청나게

0: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른쪽 페이지가 왼 있고 왼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 이진숙 아웃은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노출이 되더라도
1: 네네네.
0: 지지자 결집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잘안 보이는 이
1: 서울시장 후보.
0: 서울시장 후보군은 노출시켜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비판만 생기는 거잖아요. 왜, 아니 지금 서울시장 지금 이런 거 지금 할 때야? 지금 이런 거 적고 있을 때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1: 아니,
0: 아닙니까?
1: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0: 네.
1: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4월에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김무성
0: 네.
1: 대표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본인이
0: 그렇죠.
1: 전당대회 할 때, 나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0: 맞아요,
1: 여기서
0: 맞아요.
1: 이기겠다
0: 아,
1: 했잖아요.
0: 재신임
1: 예.
0: 얘기했죠,
1: 그
0: 그때.
1: 자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0: 아,
1: 부분이었고,
0: 그러네요.
1: 예.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름을 써놓은 것이 정청래 대표가 화를 낼 일인가 사실 그 부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서울시장 나가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가는 일이 루트.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가 좀안 가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 김종인 전 위원장님, 충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용해인 후보자는 내가 볼 적에 장관직을 버리면 버려도 이 비례대표직은 버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저 완급 조절을 할줄 아는 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내가 볼 적에 지도자로서의 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에 정책 실적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느냐가 국정 지지도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언하는 거라고 봐요.
0: 네.
2: 됐죠? 네.
0: 김종인 위원장님은 언제 하이킥에 한번 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2: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연락을 안 줘, 근데.
0: 아니,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언제쯤 좀 전화 줄 거지? 카톡을 보내.
0: 아, 카톡이요?
2: 뭐든
0: 아,
2: 보낸다고 봐요.
0: 문자는 안 되고 카톡으로.
2: 뭐든 된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1: 뭐든 된대.
0: 자, 용해인 후보자도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요. 자, 안철수 의원은 용해인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3: 한마디로 한낮에 국회에서 펼쳐진 주폭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네. 폭발물이라고 한 거예요? 용해인 의원은?
3: 폭발물을
0: 네, 폭발물을
3: 발음이 어렵네요.
0: 네.
3: 폭발물을 뻥 하고 터지기 전에
0: 네.
3: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0: 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기자회견은 국민을 향한 용인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좌파 카르텔의 집단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어디 낯자를 테면 한번 잘라봐라 공개 압박을 한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을 못 끌어내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야 합니다. 아유, 목이야. 부끄럽습니다.
1: 왜요?
4: 목이 아파서. 저는 올공으로 갑니다.
0: 다음에는 북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북을 좀
1: 진짜.
0: 치시면서
4: 가져와 주십시오.
1: 괜찮다.
0: 자,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1: 네네.
0: 어제 이 용해인 후보자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은 이제 조금 본질을 좀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0: 네.
1: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한테도 막 뭐라 그러고,
0: 이성을 찾으라고.
1: 예, 네, 국민한테도 뭐라 그러고,
0: 네.
1: 그다음에 뭐 청와대가 이렇게 한뭐 뜻이 있을 것이니 니네는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이런 취지를 말을 한 거여서,
0: 네.
1: 저는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0: 네.
1: 이게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사실은 조금 보였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좀잘 파악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이 이제 워낙 소수정당이기도 하니까
0: 네.
1: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0: 네.
1: 생각을 조금 하는데 이게 별로 본인에게 썩 도움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들어요.
0: 특히나 어떤 그 태도 때문에 더 그랬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예. 그런
0: 사실은
1: 부분들이.
0: 어제 MBC 보도국에서도 그 기자회견 소식 딱 들리자마자 아 물러나는 거야? 막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우

0: 좀 일찍 와가지고 더 그랬다면서요.
1: 네. 어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좀 있는데요. 도화선은 장동혁 대표 인터뷰였는데, 자, 장동혁 대표.
2: 본질은 오빠가 아닙니다. 김승은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과 관련된 오빠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질을 바꿔버리면 진짜 심각한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1: 아, 한동훈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아, 저는요, 묻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 편 들고 민주당 이간질을 호응해주고 싶은가요? 장동혁 당권파는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십시오.
1: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이런.
4: 근데 사실은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네. 조금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2: 그럼 월공으로 오시는 겁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웰컴 투 노영이.
4: 아유. 아,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네.
1: 요즘 그쪽 동네는 아예 안 가시죠?
4: 네, 아유, 네. 당연하죠.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임기 문제를 잇따라 꺼내면서 또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대통령님 나오셨습니까?
3: 예,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자. 자, 대통령에 대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분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하면 한다고 또 내지는 네. 야, 근데 표정이 또 뭐 왜 그러냐 진지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또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헌법에 안 되니까 사실은 못 한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국민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1: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뜻으로 들었습니까?
2: 왜 말을 못합니까?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4: 아니 그 얘기도 하셨고 실제 꼼수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3분의 1 이상 아니에요.
2: 왜 안 한다는 얘기를 못합니까?
4: 한다고요.
2: 해야 합니다.
4: 예.
1: 자, 김성태 전 의원의 생각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5: 정말 나는 연임 없다 그러면 세상이 깔끔한데 정말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유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지 정말 살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살상.
1: 다음 주 정도에 뭐 기자 간담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4: 네, 할 것 같고요. 지금 네. 갤럽에서 나온 것 중에 하여튼 20, 30대 지지를 올렸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진한.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2: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4도, 파주 10도, 설악산은 2.3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안동은 14도,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부산 29도, 광주 3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만조시에 저지대에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에 지금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달성나들목 바로 앞에 버스 여러 대 사고가 나서 1차로 갓길이 막혀 있고요. 2차로로 겨우 이동이 가능한데 도로에 승객들이 많이 나와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 거 내 알인데요. 오늘은 내 책은 내가 알린다, 내 책 내 알입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평전인데요. 이 책을 쓰신 윤태영 전 비서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0: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정말 예약 판매?
1: 예약으로 사셨군요.
0: 예, 예, 예. 사서, 바로 읽고 제가 두 번을 읽었습니다.
1: 928페이지인데.
0: 그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네. 며칠을 걸쳐서 정말로 두 번을 읽었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역작은 이게 928페이지요. 예, 9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짜 벽돌책이고요.
1: 네.
0: 와, 진짜 대단한 책을 쓰셨는데 10년 걸리셨다고요?
1: 예, 처음 발주, 재단으로부터 발주받은 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윤태영 대변인도 네. 하셨고 네. 또 비서관도 하셨는데 네. 사실 기자들은 늘 그렇게 불렀죠. 노무현의 어떤 필사, 노무현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이 책을 쓰실 때 그 수첩이 600권? 이걸 다 뒤져보신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수첩으로 쓴 게 있고 이제 노트북으로 쳐놓은 파일들이 있는데 아. 수첩으로 쓴 거를 디지털 파일로 이제 옮기는 작업부터 네. 시작을 했죠. 그걸 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시 여기서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했죠. 근데 수첩에 쓴 거에서 사실은 한 60%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워낙 빨리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 한 40%는 이거 써놓은 것도 이거 내가 왜 썼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복구해내지 못하는 단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0: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1: 아무래도 재임 중 이야기를 쓰는 게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많이 해박하고 뭐 이랬으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랬으면은 술술술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0: 네.
1: 아 이거 이 정책적인 건 어떤 측면이었어요 이런 걸 다 해석하고 뭐 이렇게 그것도 용어로 직접 이제 또 글로

0: 이는 일은 내 역량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용어 하나도 이제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1: 네.
0: 단순한 비망록이나 그냥 가벼운 스피디나 이런 거면 좀 쉽게 써도 됐을 텐데 평전이란 무게가 이렇게
1: 네.
0: 아무리 저를 짓눌러 가지고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계속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1: 그러다 보니 10년이
0: 네,
1: 걸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막 자꾸 겉돌고 쓰다가 이제 뭐 제껴놓고 딴짓 하다가 이제 또 해서 다시 돌아오면 더 쓰기 힘들어지고 뭐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1: 이런 책을 쓰고 나면
0: 네.
1: 딱 탈고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0: 탈고했을
1: 했을 때 어떤
0: 때,
1: 생각이 드셨어요?
0: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완벽했다고 생각했으면 마음이 굉장히 후련하고 그랬는데 부족해요. 좀몇 프로 부족하다, 몇 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2, 3%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대통령 심지어 누가 물어보길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에는 이거 갖다 드리면 이거 다 썼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다시 이제 한자 한자 자세히 보면서 뜯어 고치자 충분히 그러셨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님 마음에 들게 쓰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찜찜한 구석도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0: 아, 이거 좀 높게
1: 노
0: 봐주시면.
1: 대통령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0: 예.
1: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말 최고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0: 아이.
1: 정도로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고 정말 감동받은 책입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 사실 저 책을 쓸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노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0: 네,
1: 거 아닌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는
0: 예, 엄청나게
1: 구술도 많이 하신 거죠, 보니까.
0: 그렇죠. 이거 어디 회의나 이런 데 배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이거 훗날에 나는 이때 이 생각했어라는 얘기도 남겨두시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따로 부르셔서 지금 내 생각을 좀 받아 적어둬라 이래서 그렇게 적어둔 기록들도 꽤 있죠.
1: 그러니까 그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0: 네네, 맞습니다.
1: 항상 내 옆에서 그리고
0: 네네.
1: 있는 대로 있는 것 그대로 적어라라고
0: 예,
1: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놓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0: 예. 근데 그 체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사실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다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체력이 일단 허락하지 않고도 대통령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노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받아 적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 헤비한 일이었던 것
1: 쉬운 일이
0: 같습니다. 예.
1: 아니군요.
0: 또뭐 말씀 거의 한 30분 하시고 나셔도 또 나가시다가 다시 뒤돌아서 다시 또한 15분 더 얘기하고 나가시니까 그런 거 받아 적다 보니까 이 어깨도 아프고 뭐.
1: 어떻습니까? 노전 대통령님 그 생각하면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책에도 보니까 100분 토론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나오고 시사 매거진 2580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검사들과의 대화도 있었고요. 그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0: 그러니까 그 제가 부속실장 있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 있을 때도 그렇고 그 MBC 100분 토론 생방송 요청 들어오면 100% 그거는 뭐, 아니, 이거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하시겠구나. 저희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순간 나가서 가급적 소통을 많이, 언론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쳐서 나가는 거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1: 편집될 수도 있고,
0: 편집되는 것도
1: 왜곡될 수도
0: 있고, 뭐,
1: 있고,
0: 거두절미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 오히려 생방송을 선호하시는군요.
0: 생방송으로 이거 국민들이 직접 볼수 있게 당신의 모든 워딩을 생각과
1: 가감
0: 워딩을
1: 없이.
0: 가감 없이 볼수 있으니까 100분 토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1: 기억이 나네요.
0: 그런 요청만 있으면.
1: 2580 출연하셨을 때는 제가 당시에 2580 기자였습니다.
0: 아, 그러셨습니까?
1: 그래서 그때 나온 발언이 국가보안법 칼집에 넣어서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 발언입니다. 제가 그 당시 기자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장면이 저한테는. 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 노무현이 당시에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1년 차가 딱 그때 맞닥뜨린 문제가 이라크 파병이었는데 사실은 이 이라크 파병으로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진보층의 분열이 있었고요. 자, 이때 대통령께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였습니까?
0: 첫 번째 비전 투원 파병은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북핵 문제가 그때 굉장히 심각해가지고요. 그때 뭐 켈리 차관 북한 방문하면서 이제 뭐 이 저기가 그러니까 북핵이 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부터 불거지면서 사실 취임 당시에는 막 북폭설도 나오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심각했던 상황이거든요.
1: 북핵 위기 있었죠.
0: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주요 판단 기준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 이게 하여튼 제 1차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파병을 결단하게 되신 것 같아요.
1: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북핵 위기가 진짜 엄청났고 실제로 북한 때린 선제 타격론이었죠.
0: 맞습니다.
1: 그 당시에.
0: 맞습니다.
1: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작권 환수. 이것도 사실 책에 보면 아주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 대통령께서 진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2012년까지.
0: 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1: 보수정권 들어와서 다시 그냥 뒤집어져서 그렇지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 취임 초부터 제일 역점을 두셨던 게 자주국방이었고요. 자주국방하면은 워낙 뭐 또 반미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8.15 경축사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걸 이제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이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란 말이 이제 저 전방 부대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 북한이 이제 남침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밖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건데 그 한 나라의 전선을 왜 외국 군대에 맡기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셨죠.
1: 그렇죠.
0: 그래서 더욱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이제 하셨는데 그때 2006년인가 그때는 이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그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하면서 이 전직 장성들이나 국방부 장관 향해서 이렇게
1: 기억납니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일침을 날리기도 하셨죠.
1: 그렇죠. 그때 굉장히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0: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유튜브에 그냥
1: 영상 많이 지금도 돌아다니죠.
0: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오해를 했구나라고 반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대연정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대연정 얘기 나왔을 때 뭐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지지층에서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협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약간 반성을 했어요. 사실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그러니까 탄핵 국면을 한번 거치면서 이 당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무슨 다른 뭐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대연정 제안 자체는 대화 타협 이게 어쨌든 대화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보려는 생각이 일단 강하셨고요. 두 번째 당신 필생의 목표인 국민통합 이거 통해서 어쨌든 지역구도 정치를 좀 완화시켜서 좀 뭐 이 총리를 내주더라도 어쨌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완성해서 이 좀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하자 이게 깔려 있으셨죠. 그러니까 대화 타협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 철학 중에 하나가 분권이거든요. 가급적 뭐 대통령이 권한을 뭐 다 갖고 행사하시려던 분이 아니고 가급적 이렇게 우리 이해찬 총리한테 나눠주듯이 이게 권력을 좀 나눠서 이렇게 대화 타협을 정치를 하자 그게 핵심이었는데 하여튼 그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 대헌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예.

0: 법들이 나오더라고요.
1: 당신 스스로도 하여튼 주변 참모들도 사실은 설득을 못 하셨으니까 주변 참모들도
0: 그러니까요.
1: 거의 이게 약간 대통령이 너무 힘드셔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 생각 단계에서 좀더 많이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이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참모진들과 많은 상의도 하셨지만, 이 대연정만큼은 정말 고독한 결단이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1: 네, 아마 당신께서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또 이걸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무척 깊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참모들한테 얘기해 봐야 좋은 소리
1: 얘기해도,
0: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혼자 오랜 동안 장고하시고 그냥 내렸다.
1: 어떻게 설득하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수도 문제도 이 책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시대의 논리를 갖다가 꺼집어냈잖아요.
1: 관습어법.
0: 관습어법. 그 대화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1: 하여튼 그이 대통령 노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 운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균형이란 말로
0: 균형.
1: 핵심 키워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북토 균형 발전이나 뭐 외교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균형 외교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골고루 이렇게 그런 영역을 좀 넓히고 이런 균형이란 철학이 거의 행정 수도나 세종시 지금 세종시로 돼 있지만 거기에 깊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도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을 얘기 많이 해요. 노무현 정신의 핵심 뭐라고 보세요?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신 분으로서.
1: 저 책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한마디 제일 큰걸 표현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 야, 이 정도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장 손해보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0: 바보 노무현.
1: 뭐 가지고 있던 것도 권력도 뭐 내려놓겠다고 하시고 뭐 재신임 제안도 하시고 뭐 탄핵 때도 이 굳이 뭐 사과 한마디면 될 거를 끝까지 사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삼당 합당 때안 따라갔던 거나 다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선거하면서 떨어지신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당장의 손해는 감수하지만 이게 나라나 우리 정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큰 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노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1: 역시 국민통합, 그러니까 국민통합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이 탄핵 때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이제 과반수는 넘으면서 전국 정당이 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셨고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통합도 많이 이루어질 걸 생각했는데 임기 말 되면서 다시 이제 약간 지역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일 하여튼 실망하고 좌절하셨던 것 같고요.
0: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컷이 있어요.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1: 봉화.
0: 막걸리를 드시는 그 모습입니다. 윤태영 대변인께는 노무현의 한 컷이 뭐였습니까?
1: 저한테는 제일 기억나는 저는 그 부속실장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관저의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올라와서 대통령이 뵈러 올라가면은 신문 기사들도 그때 막 굉장히 뭐 어지럽고 매일 공격 많이 받고 할 때였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참모들 보기 전에 이렇게 그래도 콧노래 좀 흥얼대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참모들을 길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도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모들을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나왔던 모습이 아직도 좀 인상적입니다.
0: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네. 참모들을 격려했던
1: 오히려 참모들 귀를 살려주려고 네, 우울한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모습이
0: 지필팀 해체할 때 생계 걱정해줬던 대목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윤태영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0: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박사,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 다름 아닌 초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초가을에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8월경에 폐장하고 안전요원도 철수한 터라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동해 해경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폐장 직후 발생한 연안사고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선 물놀이를 삼가거나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따르면 오후 5시 50분쯤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뼈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아 김도영 선수가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수령한 KBO는 훈련과 경기 출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오는 14일 대표팀 소집에 김도영 선수가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핵심 요충지 마윤섬까지 장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는 정부군이 전날 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섬에 도착했다며 후티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후티가 마윤섬 맞은편 두바브까지 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전날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북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카항까지 장악하며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통제할 경우 세계 해상 물류와 중동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과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용 후보자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가 아닌 강탈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

0: 완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들어!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유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다 못해드린 게 아쉬워서 오늘 오프닝에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5527님은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82년, 83년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학생들 전체가 야구화와 야구 점퍼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녔답니다. 저도 추석 선물로 어머니께 야구화를 받았는데요. 추석 당일날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성묘를 갔는데 오토바이 배기 머플러에 야구화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5527님, 오당제의 추억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추석에는 신발 밑창 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강광천님은 유행이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만 떠오르셨는지 70년대, 80년대에는 아폴로 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하하, 너무 오래됐나? 라고 해주셨네요. 아폴로 눈병도 유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카니발, 이적 김동률의 그땐 그랬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민님, 젠디 안녕하세요. 전 이제 퇴근합니다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주현정님, 요즘은 비염이 유행인가 봐요. 여름 끝나면 바로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비염. 그러니까요. 또 이제 환절기 때마다 비염 있으신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구예찬님은 젠디도 이거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게임 할수 있는 필통이요. 한때 그거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안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반에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되는 거였죠. 아, 기억나죠. 그 필통으로 축구 게임도 할수 있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할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이렇게 옆에 버튼 누르면 그 물속에 이렇게 볼링핀 같은 거에 그 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문구점 가니까. 포켓볼도 뭐할수 있었고, 필통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필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뭐 게임도 있었고, 뭐 수납 공간도 정말 다양했고, 아무튼 유행했던 그 당시에 필통들이 종류별로 있었죠. 3983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전자 반려동물 장난감, 머머 고치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유행이었죠. 머머 고치. 근데 요즘에도 그 펜시점 같은 데 가면은 이거 팔거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5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 좀 비싸지 않아요? 요즘 뭐 물가가 비싸졌다거나 해도 예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밥도 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3521님, 젠디 항상 다시 듣기로만 들어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처음으로 생방을 듣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3521님, 오늘 또첫 생방 듣고 계시는군요.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생방 들으실 수 있을 때 기회 되시면 자주 놀러와 주시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그 정성도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조영명님, 여기는 동막해수욕장 야영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합니다. 동막해수욕장에서 또 듣고 계시는 영명님도 계시고요. 추억 얘기하니까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재밌네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5527님, 야구 앞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도 재밌고, 아폴로 눈병도 맞아, 유행이었죠.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들 여러분 또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와, 기대되죠, 여러분. 오늘도 윤성주 기자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젊은 산신령, 등산 전도사, 프로 방송인, 월간산의 윤성주 기자님과 함께하는 주말엔 산으로 시간,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다는 여전히 올 여름 폭염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숭어 같은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올해 1,500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가 고수온 등으로 폐사했고요. 제철 전어 축제를 앞둔 어시장에서도 가을 전어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 바다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매년 4월 열리던 창원 미더덕 축제는 생산량이 20분의 1로 줄면서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바다 폭염이라고 불리는 해양 열파 현상은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83일 발생해서 평년보다 3.7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양 열파로 제철 생선이 사라지고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아열대 어종 개발과 보급,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학교 앞에 무인 인형 뽑기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과 키링 등 제품의 약 60%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에서 7월 국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낙,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조사 제품 9종에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 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고요.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을, 관계 부처에는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응시자가 간편한 면접 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서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복장 예시도 덧붙였는데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거나 베이지색 바지에 니트 상의를 입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 권장사항은 오는 10월 면접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오히려 고민이 커졌다면서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임채영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 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많은 반응들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손민수님이 정장이 깔끔해 보이는데 하셨고, 조영호님은 면접 복장 코디가 난감하긴 할듯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김여빈님은 저는 좋다는 의견에 한 표를 던져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질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그 안내 공고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편한 옷차림, 가로 열고 깔끔한 평상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걸 권장한다. 그리고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나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대요.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 시 넥타이

있고, 이제, 부담은 좀 줄죠. 정장을 새로 사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줄겠지만 반대로 그럼 정장 입지 말랐는데 뭐 입어야 돼? 다른 옷을 골라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되겠네요, 진짜로. 그냥 편안하게 셔츠에 바지 입고 단화 신고 깔끔하게 가면 될것 같긴 하는데 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들을게요. 7454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1: 세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1: 세종
0: 판촉물
2: 구트는 세종
0: 세종
3: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0: 세종 기프트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어느새 한 주의 끝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또 자랑하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까지 무슨 일이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남승희님은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자유복 입고 와라 면접에서 정장 입지 마라 이 권장한 내용에 대해서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그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편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덜 긴장하잖아요. 정장 이렇게 불편한 옷 입고 있으면 평소보다 더 긴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되기 때문에. 신은희님은 그냥 자유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든지 조건을 걸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유복. 그러니까 자유복이라고 해요. 뭐 조건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자유복 단정하게 뭐 입으면 될 것 같다는. 네, 뭐 조건 같은 거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네, 뭐 그런 조건은 따로 네, 아 근데 이제 뭐 정장 착용 지향, 넥타이, 정장 구두 금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명자님, 아들, 딸 면접 준비로 정장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정장보다는 깔끔한 이미지면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정장이 요즘에 비싸잖아요. 비용이 꽤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상복으로 입고 오라고 하니까 뭐 구두도 신지 말고 운동화 신으라고 하니까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 7011님, 저도 생방 놓치며 다시 듣기로 듣습니다. 매일 챙겨 듣지 못하지만 차 타고 이동하거나 뜨개질할 때 배경음악 삼아서 오당제 틀어놔요. 우와,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듣기는 저희 노래가 안 나가서 재미가 좀 있으시려나. 아무래도 라디오는 물론 DJ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좋은 노래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시 듣기에는 노래를 못 들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9173님, 젠디 오늘 면접을 보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양재천을 걷는데 면접 봤던 회사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퇴사 후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합격을 했답니다. 정말 젠디 방송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방송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젠디 방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전. 업무량이 많은 분야의 직업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오늘과 내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와,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9173님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을 하셨나 봐요. 진짜 너무 잘된 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당제는 이제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9173님이 만약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면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내일까지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합격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합격 방송 오당제 3293님 젠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두 달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영업직이라서 긴장 반, 걱정 반, 설렘 반인데 잘할 수 있겠죠? 어제 면접 봤는데 면접 본 지 2시간도 안 돼서 합격 통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우!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축하할 일이 많아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진짜 합격 방송인 것 같아요. 오당제. 좋습니다. 우리 3193님도 두 달 반 만에 취업 성공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 앞두고 계시고 면접 본 지 2시간 만에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통보를. 3293님 앞으로 그 새로운 회사에서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멋지게 활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우리 9779님은 내일 아내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험 보고 저는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 봅니다. 두 사람 다 파이팅 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둘 다 합격 소식 전할게요. 하트하트. 오, 이제 또 합격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평택에서 시험을 보시고 9779님은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멋지게 합격하시길 저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도 미니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 9779님 부부 응원 보내주세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892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2351님이 저는 2017년도에 구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봤어요.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복장 빡세게 준비한 기억이 있네요. 이제 저도 라떼 기억이 됐네요. 편히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으니 저는 찬성입니다. 오, 2017년도면 거의 10년, 9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면접 보실 때 기억이 나셨나 봐요. 구두 신고 넥타이도 메고 복장을 아주 단정하게 준비하셔서 면접을 보신 기억이 또 오늘 뉴스 들으시면서 난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하셨던 우리 2351님이 편하게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찬성의 입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수험생들이 잘 느끼고 그렇다면은 이 자유라도 잘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복장이 어떻든지 간에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준비한 것들 면접에서 잘 긴장하지 말고 잘 보여주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71님, 조금 전에 퇴근하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끼리 모여서 벌초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졸지 않게 즐거운 음악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분들 곧 다가오는 추석에 행복하세요. 퇴근하자마자 이제 벌초하러 먼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대전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초 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많이들 계신데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얘기했었죠. 벌집이나 뭐 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진드기도 그렇고 주변 잘 살피고 막대기로 바닥을 이렇게 쳐보라고 하셨죠? 막대기로 이렇게 쳐본 다음에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서 하시고 예초기 사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경이나 보호 장비 같은 거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장갑, 안전화 이런 것도 착용하시고 왜냐하면 돌이나 나뭇가지 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긴 옷도 챙겨 입으시고요. 6747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 여행 중에 TV 없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집에 가서도 자주 들을게요. 하동 여행을 하고 계시군요. 우리 6747님. TV 없는 숙소를 또 가게 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모처럼 또 라디오와 함께 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니까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따가 저희 3부에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주말에 여행 가기 좋은 산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여행 보내고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7922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밴드 99가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99의 엉망진창 신청합니다. 아드님이 밴드 99의 멤버라고 하셨던 청취자분인데요. 오, 너무 잘 됐네요.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이거 꽤 큰 공연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실 우리 밴드 99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뿌듯하네요. 이 노래 같이 들을 거고요. 그 전에 김연수님의 신청곡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약부터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이 써붙인 진심 어린 당부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걸린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장님이 작성한 안내문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부드립니다. 알바생들에게 반말과 언짢은 행동을 하시는 손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알바생들은 스스로 자립하고자 일터에 나온 착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가게 주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알바생들이 어쩌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성실한 사회 초년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바생들에게 뭐뭐뭐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와, 진짜 든든한 사장님이시죠. 아르바이트생들도 충분히 힘이 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부탁한 이 한마디 뭐뭐뭐뭐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임창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사람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다가 오발 사고를 내 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충북 음성군의 공터에서 A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허벅지를 맞았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던 A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들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기 자극을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지만 전극침이 발사되면서 중학생 한 명의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나머지 전극침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가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했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배신한다는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인데요. 최근 로봇 시대를 맞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려 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로봇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현재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모습을 촬영해서 로봇 기업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작을 학습한 로봇이 훗날 산업 현장에 보급돼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후회하는 프랑켄슈타인.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식당 사장님이 아르바이트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써붙였는데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9859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고마워요입니다. 우리 집 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번다고 주말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요. 지금 같은 사장님이 계시면 든든하겠습니다. 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진짜 멋지시죠. 9859님이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고맙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가게 주인의 안내문에 공감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3: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에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주입니다.
0: 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기자님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면 네. 지난 월요일에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가을에 해먹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1: 혹시 등산인가요?
0: 맞습니다.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기자님 연락 기다리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1: 아니요. 저 몰라요.
0: DM을 한번 보내보세요. 김나.
1: 네. 알려주세요. 네. 010
0: 010 뭐뭐뭐뭐 한번 나중에.
1: 네. 근데 그 김민호 아나운서가 저번에 그 젠디가 산에 안 가면 절대 안 가겠다 그랬어요.
0: 아직 근데 그 부분은 합의가 좀 안 돼가지고.
1: 그래요?
0: 두 분이 먼저 한번 다녀오시면.
1: 좀 곤란한데요.
0: 그리고 3648님이 지금 보내면 3부에 나오면 좋겠어요. 가을 산행은 지리산 피아골 단풍과 계곡이 함께 있는 예쁜 영곡사 사찰도 있답니다. 저는 여기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보내고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예요. 올가을은 이곳으로 오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지리산 피아골 좋죠. 저는 아직 여기 단풍 질 때 못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곳인데 올가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0: 네. 이분도 이제 지리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6.21.61님이거든요. 그저께 지리산 성중 종주 완주했어요. 성삼재에서 중산리 34km 15시간. 뿌듯하네요. 네.
1: 성중 종주 유명한 코스죠. 지리산 성삼재에서 시작해서 중산리까지.
0: 네.
1: 34km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0: 그러니까.
1: 네, 굉장히 피곤하셨겠어요.
0: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네요.
0: 저희가 또 산에서 할 인사말을 지난주에 정했잖아요. 네. 다섯 손가락 쫙 펴고 포기란 없다 5당제. 혹시 이제 가을이라서 산 많이들 가실 텐데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꼭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 그냥 산에서 마주쳐가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하다가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 그럴 사람은 수도 뭐라는 있겠는데. 거야? 네, 아무튼 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죠. 뭐.
0: 그럼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사말이니까요. 포기란 없다. 자,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진짜 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산은 어딘가요?
1: 네, 가을에 가기 좋은 산 정말 많은데 그거 추천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산행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재미있는 산행 방법?
1: 네, 이거는 좀 억지일 수 있는데 분명히 의미 있어요.
0: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0: 네.
1: 특히 남쪽 지방으로 좀 많이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풍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0: 아, 진짜?
1: 네, 이 서울 부근에서 이걸 잘 못 느꼈거든요.
0: 네.
1: 서울 부근에 이게 고속도로는 정체가 좀 심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걸 못 느꼈는데 통영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0: 네.
1: 충남 청양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야 했어요. 근데 맙소사 진짜 내려가면서 이 보이는 풍경이 진짜 멋졌어요.
0: 대전에서 통영 가는 길?
1: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
0: 와.
1: 네, 차가 얼마 없어가지고 막힘없이 그냥 쫙 내려갔는데 이거 마치 저기 크루즈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0: 그 정도예요?
1: 네, 요즘 그 실제 자동차에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달리고 싶은 속도에 맞춰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기능.
0: 그 크루즈?
1: 네. 어떤 크루즈인지 아셨죠?
0: 네. 네.
1: 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쫙 달리는 거죠.
0: 네.
1: 그 100km 속도에 맞춰가지고 고속도로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크루즈가 순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막힘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게 달리는 거죠. 그 뜻 그대로 이게 가을 바람 맞으면서 주변에 펼쳐지는 산을 보면서 이 크루즈 산행을 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거 멋지죠?
0: 크루즈 산행 너무 멋지네요.
1: 네.
0: 근데 차 안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도 산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저는 이거 산행이라고 봅니다.
0: 그럼 저 진짜 산행 많이 해요.
1: 네.
0: 평소에.
1: 그러세요?
0: 네.
1: 오.
0: 굳이 산에 안 가도 진짜 산행 많이 하네요.
1: 그렇다면은, 산꾼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0: 네네.
1: 이거 아주 색다른 등산이에요.
0: 그렇네요.
1: 이거 저는 이게 누가 뭐래도 우길 거예요. 산행이라고.
0: 오호.
1: 왜냐하면은 이거 산에 올랐을 때 이렇게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0: 와.
1: 네, 주변이 이렇게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것을 관통하잖아요, 차를 타고.
0: 네.
1: 근데 걷거나 자동차를 타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 이동이잖아요.
0: 그렇죠.
1: 뭐 등산이나 마찬가지죠. 네, 등산을 하는데 또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0: 네.
1: 자, 그렇다면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어떤 산을 볼 수 있는지 네. 한번 알려드릴까요?
0: 오, 궁금합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너무 멋진 크루즈 산행과 함께 어떤 산을 볼 수 있나요?
1: 일단 대전 통영 고속도로는 금산하고 무주, 그리고 장수, 함양, 산청, 진주, 고성을 지나요.
0: 오, 진짜 많이 지나네. 네,
1: 그러니까 중부 내륙 지방을 관통을 합니다.
0: 네.
1: 여기가 남부 산악 지역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산이 그야말로 아주 첩첩해요.
0: 오.
1: 그래서 충남 금산에 닿기 전에 왼쪽으로 가장 높은 산이 보일 건데
0: 네.
1: 이 산이 바로 서대산입니다.
0: 서대산.
1: 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높이가 904m인데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네.
1: 대충 가장 높아 보인다면은 서대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0: 어허.
1: 그리고 다음에 진안 쪽을 지날 때 뾰족한 기처럼 솟은 봉우리를 지나는데 이거 마이산입니다.
0: 아, 마이산 알죠.
1: 네, 네. 전북 진안에 있죠.
0: 네.
1: 이것도 진짜 멋져요. 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이 장관을 볼 수 있다니 진짜 황송할 정도입니다.
0: 네.
1: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무주 쪽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난데없이 바위 절벽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이게 성벽 같아요. 이게 적상산이라고 합니다.
0: 적상산.
1: 네, 높이가 1034m예요. 꽤 높죠.
0: 네.
1: 이것도 아주 볼만합니다.
0: 와.
1: 연이어서 또 멋진 산이 등장합니다.
0: 네.
1: 왼쪽 차창을 딱 바라보면
0: 왼쪽을 봐주세요.
1: 네, 바로 무주의 덕유산이 나옵니다.
0: 오.
1: 네, 무려 1614m. 네, 이거 아주 덩치가 커서 쉽게 눈에 띌 텐데
0: 네.
1: 진짜 멋지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0: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기 멀리서 거뭇거뭇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크기의 산이 보이는데 네. 이게 뭘까요, 이게?
1: 혹시 지리산?
0: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1: 여기 컨닝했어요.
0: 네. 미리 보셨군요. 경남 산천 쪽을 지나게 되는데 이 네. 고속도로가 그때 차창 오른쪽으로 지리산이 등장합니다.
1: 아, 이번에는 오른쪽인가요?
0: 네, 와. 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 그 거대한 몸집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장관입니다.
1: 와.
0: 네, 그리고 이게 지리산이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네. 그걸 또 달래는 게 있어요. 지리산을 지나면 또 곧바로 감탄이 나오는 풍경이 나타나는데 진주에 닿기 전에 네. 남강 위를 지나요.
1: 남강까지?
0: 네.
1: 와.
0: 햇빛에 이게 반짝이는 강물 주변으로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1: 와.
0: 아, 노을이 질 때 여기 지나가면 진짜 뭔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면
1: 네.
0: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1: 진짜요? 눈물이 네. 날 정도로?
0: 네.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진주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부터 차가 좀 많아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크루즈 기능을 이제 끌 때가 됩니다.
1: 아, 크루즈 기능 꺼주시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통영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거든요.
1: 네.
0: 그래서 크루즈 산행 즐기기에는 아주 딱 알맞은 시간이죠. 어떤가요? 괜찮은 산행이죠?
1: 근데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뭐 서대산 갔다가 마이산 갔다가 적상산 갔다가 덕유산에 지리산에 남강까지 진짜 크루즈 산행을 지금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네. 이거 저기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산 보고 싶다.
1: 네.
0: 할 때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면 딱 좋습니다.
1: 와, 진짜 많은 산을 볼 수 있네요. 이 고속도로 말고도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크루즈 산행 즐길 수 있는 거죠?
0: 네, 맞죠. 우리나라 산이 70%잖아요.
1: 네.
0: 네, 어느 고속도로를 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에 다녀왔거든요.
1: 네.
0: 거기를 갈 때 중부고속도로하고 서산 영덕고속도로를 탔어요. 이때 내려가면서 본산을 또 열거하면
1: 네.
0: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청주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면 선도산, 선두산, 백족산
1: 네.
0: 같은 이게 청주의 뒷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모를 봉우리들 지나치게 되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속리산이 나옵니다.
1: 속리산.
0: 예, 이 산 아주 고급진 산이죠. 예, 여기 고속도로하고 가까우니까 잠깐 빠져서 법주사라도 구경하고
1: 네.
0: 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지날 때 마무리가 돼요.
1: 어허.
0: 네. 이 밖에도 이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수많은 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1: 네, 네.
0: 추석 때 고향 가는 기차표가 열리자마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너무 진짜 네. 많이 몰렸나 봐요.
0: 지금 좀 낙심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좀 실망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산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분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1: 왜요?
0: 이게 차창 밖으로 멋진 산이 보일 때 이게 재빨리 스마트폰 지도를 켠 다음에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산 이름을 알아보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저거 지리산이다. 멋지다라면서. 그렇게 하면은 운전자도 졸음을 아마 쉽게 쫓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1: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0: 이거 등산 싫어하는 젠디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인데.
1: 그러게요. 네. 추석 때 혹시 이제 자가용이나 버스 타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이제 산이 어떤 산인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가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재밌어요.
1: 네. 근데 최근에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0: 아, 속리산 좋았죠. 이게 가을에 아주 딱 정말 알맞은 산입니다.
1: 네.
0: 가기에. 가을에.
1: 가을에 가기에.
0: 네. 이게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후로 아주 오랜만에 갔거든요.
1: 네.
0: 좀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때하고 달리 좀 고급진 느낌을 아주 잔뜩 느꼈습니다.
1: 안 그래도 저 아까 이거 궁금했거든요. 고급진 산이라는 게
0: 네.
1: 어떤 느낌일까?
0: 아, 이게 고급진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잘 관리됐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난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
1: 오, 진짜?
0: 뭐 그런 느낌인데
1: 네.
0: 특히 속리산 입구에 딱 가면 정이품송이 있어요.
1: 오.
0: 아주 멋진 소나무인데
1: 네.
0: 법주사라고 하는 길 초반에 나타납니다.
1: 이게
0: 무려 600년 살았다고 해요.
1: 진짜?
0: 네, 그 세조,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이죠.
1: 네.
0: 세조가 여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소나무가 그 세조가 지나갈 때 가지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 장하게 생각해가지고
1: 네.
0: 세조가 이 소나무한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진짜?
0: 예, 정이품을.
1: 와.
0: 예, 근데 저는 이 소나무가 굉장히 멋져서 이 벼슬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뭐 이 소나무가 실제로 이렇게 가지를 들었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멋집니다.
1: 네.
0: 예, 그 이후로 아주 잘 정돈된 잔디밭도 나오고 그리고 멋지게 자란 소나무 군락도 지나요.
1: 아.
0: 예, 그런 다음에 법주사가 나오는데
1: 네.
0: 이 절도 아주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문화재 백화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특히 이게 팥상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 네.
0: 400년 된 건물이에요.
1: 우와.
0: 색이 발에 있어요.
1: 아.
0: 네, 희뿌옇게.
1: 오.
0: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속리산의 고급진 모습은 여기서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1: 네.
0: 산에 올라가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능선에 바위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위들이 다른 산에 비해서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고 좀 무섭지 않게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게 속리산 숲이 이 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아, 진짜. 네,
0: 마치 금덩어리처럼.
1: 와.
0: 법주사에서 이 능선까지 오르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 네.
0: 아, 좀 가파른 편이거든요.
1: 네,
0: 숨이 많이 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천왕봉으로 가는 길
1: 네.
0: 그리고 문장대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이 중에서 문장대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문장대 쪽이 경치가 더 좋고요.
1: 그렇군요.
0: 네, 이 코스로 왕복 6시간이면은 아주 즐거운 산행이 될 거예요.
1: 오, 왕복 6시간. 근데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이 속리산.
0: 네. 고풍스럽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주말의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산행하는 방법부터 가을에 가기 좋은 산, 가을에 가기 너무 좋은 산, 속리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당재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차에서 본 산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속리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운전하실 때는 산 보는 것보다 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왼쪽 차장 보셔라, 오늘 오른쪽 차창 보셔라 한 거는 반드시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해주시고요.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본 속리산의 경험 그리고 차에서 본 산 공유해주세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0: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안화 작가님, 피디님 너무하시네. 크루즈 기능 언급했다고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음악을 유유하셨는데 크루즈 산행 때문에 혹시 진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그건 아니에요?
1: 헐.
0: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1: 네.
0: 진짜 와, 크루즈
1: 이걸,
0: 산행
1: 네.
0: 얘기했는데 와, 아니라고 합니다, 진호님. 근데 정말 절묘하네요.
1: 네,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려주실까?
0: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신기하죠. 2516님이 젠디 산신령 말씀 듣고 아한 감탄사만 하지 말고 꼭 산에 한번 가셔요. 기자님이 힘나시게. 힘 안 나세요, 혹시?
1: 아, 살짝 힘이 빠지긴 하는데.
0: 아, 진짜?
1: 네, 그 민호 아나운서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산에 한번 가시죠.
0: 근데 최두철님이 젠디 왠지 영혼 없는 리액션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 하셨는데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주말엔 산으로 코너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1: 아 그래요? 다른
0: 네.
1: 분 괜찮으시겠어요?
0: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코너 가장 우리 작가님이 금요일에 해서 그렇다고.
1: 네, 금요일에 해서 그렇군요.
0: 아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기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산 이야기 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1: 네, 재밌으면 한번 가시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야기도 재밌는데 충분히.
1: 네, 제가 그거 세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다음 주라고 그러셨죠? 지금 한 세 번 남았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510님이 속리산 참 좋죠. 저도 수학여행 때 갔다가 1년 전에 한 번 더 갔었는데 고급스럽다는 말이 어울리는 산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산에 가기 어려운 엄마를 모시고 또 가고 싶습니다.
1: 네, 저기 속리산 밑에 또 이어진 숲길도 되게 좋거든요.
0: 숲길이 있어요?
1: 네, 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속리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0: 네. 오 기자님은 속리산 법주사 정이쁨종은 중학교 수학여행 때 가서 본 기억이 가물가물 나네요. 아주 오래전이죠. 멋진 소나무였어요.
1: 네, 이 정이품송 말고도 그 뒤로도 소나무 군락에서 멋있는 소나무를 잔뜩 볼 수 있어요.
0: 많푸는 네. 소나무들이. 1614님도 정이품송 옆에 개구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고1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개구리를 엄청 좋아해서 여름휴가 다녀오다가 들러서 개구리 실컷 보면서 놀았었네요. 정이품송 그때도 많이 힘이 없던데 지난번 번개도 맞고 눈이 와서 가지도 유유 역사 속 나무인데 저 어릴 땐 거기로 수학여행도 갔어요. 다들 수학여행을 많이 가시네요.
1: 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 속리산에 갔을 거예요. 특히 청주 쪽에 사시는 분들. 네, 그렇구나. 거기가 그 수안보라는 온천도 유명하거든요.
0: 온천도 있어요.
1: 네.
0: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삼농협.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와 미니 메시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김방자님은 속니산 맑고 깨끗해요. 법주사 큰 불상도 멋지고요. 문장대 꼭대기에

0: 시원한 바람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웅장함도 멋집니다.
1: 네. 아까 제가 속리산이 고급지다 그랬는데 네. 아마 다른 산이 그러면 우리는 저급한 산이냐?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진짜?
1: 네. 속리산이 진짜 그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0: 어쩔 수 없군요. 네. 네. 김경수님, 저도 지난주에 차 타고 불모산을 찍고 왔어요. 불모산은 어디예요?
1: 불모산 어디죠? 불모산 어딜까요?
0: 모르겠어.
1: 네.
0: 기자님이 모르시면은.
1: 네. 이게 불모산이라는 게 이게 좀 흔한 이름이기도 하는데. 아 창원. 아,
0: 창원에 있는 곳인가 봐요.
1: 네. 아마 그 높이가 좀 낮은 산인가 봐요.
0: 네. 네. 3983님. 제가 사는 파주에는 심악산이 있는데 집 앞에 있어서 매일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등산인 거죠. 그리고 심악산 정상에 오르면 멋진 한강뷰와 멀리 북한까지 볼 수 있답니다.
1: 아, 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도 저는 등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싹 훑잖아요.
0: 네.
1: 이 나무 저 나무 갔다가 등산로가 어딜까 살폈다가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산에.
0: 네. 네.
1: 눈으로 올라가는 거죠.
0: 오, 진짜. 네. 오, 4562님. 저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가봤어요. 젠디 산 도전해보세요. 너무 매력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어디? 네, 마이산
1: 마이산입니다.
0: 우와.
1: 네. 이 봉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쫙 보여요.
0: 근데 우리 지금 번호가 어떻게 되셨지? 우리 보내주신 4562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지신 게 진짜 그 등산 그 가방에 네. 예쁜 인형도 달려 있고
1: 전문가 같네요.
0: 그렇죠. 등산 네. 스틱도 탁 드시고
1: 네,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시고
0: 복장이 너무 멋지셔서 네. 우와 되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등산 가시면 좋겠다.
1: 네, 저 젠디 좀 한번 저기 밖으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0: 아니 근데 갈 때마다 인형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1: 그러네요.
0: 인증샷을 같이 찍으시네요. 귀엽다.
1: 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4562님. 어때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이쪽.
1: 여기 좀 어려운 산인데 젠디한테 이 산을 도전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가시죠.
0: 아 네. 언젠가 네 일단
1: 다다다
0: 저는
1: 다음 주?
0: 눈으로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직접 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라도 한번
0: 크루즈 산에
1: 타시죠.
0: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이렇게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또 고속도로 하면 휴게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휴게소에서 술빵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셔요. 충남 공주 정안에 네. 있는 촬영 휴게소 가보셨어요?
1: 안 가봤어요 촬영 휴게소는.
0: 혹시 가게 되시면 거기 술빵집 있거든요.
1: 네.
0: 가서 저 가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1: 알겠습니다. 그 손가락 쫙 펴고 포기는 없다. 오당지 하면 인사 받아주시겠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그러면 기자님이 추천하는 휴게소 음식도 궁금해요.
1: 네. 요즘 거기 휴게소에 독특한 메뉴가 많아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맛있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맛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모두 이게 경남 통영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가
0: 금산
1: 있는데
0: 인삼랜드?
1: 네,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해요.
0: 네.
1: 이 휴게소에서 인삼 갈비탕하고
0: 우와.
1: 인삼 튀김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맛있겠다.
1: 네, 금산에는 인삼에 관해서 꽤 후한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막 팔아요.
0: 네.
1: 그리고 다음에 덕유산 휴게소 가면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 먹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맛있겠다.
1: 네. 이거 아주 매콤하면서 칼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청 휴게소.
0: 네.
1: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 허준 한방라면이 있습니다.
0: 우와.
1: 여기 라면에 황기하고 당기하고 이 여러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몸에 좋은 라면이니까 이거 두 그릇 드셔도 됩니다.
0: 맛이 어때요?
1: 맛이 당기 냄새가 아주 향긋해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메뉴판 사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좀 드셔보시면 냄새가 확 나니까 몸이 좀
0: 좋구나.
1: 좋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다음은 고성 공룡나라 휴게소. 여기서 통영 멍게 비빔밥을 파는데 이 남의 향기를 미리 맛본 다음에 이 통영에 대한 기대를 잔뜩 올린 다음에
0: 네.
1: 통영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0: 와.
1: 네, 바다 냄새 아주 향긋합니다, 이거.
0: 아, 진짜 맛있는 음식 많네요. 인삼 갈비탕에 인삼 튀김, 또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에 한방라면에 멍게 비빔밥까지.
1: 네, 휴게소 여행 아니면 뭐 고속도로 여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메뉴 진짜 새롭고 다양한데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남아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봐야죠. 오늘은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정답 맞춰주신 두 분께 어렵게 구한 선물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0: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1: 금도끼 은도끼 퀴즈.
0: 퀴즈 내주세요.
2: 예. 제가 최근에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0: 네.
2: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예전과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산행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계절에 가면 좋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 네.
2: 과연 어느 계절일까요?
0: 어허, 아 그게 문제구나.
2: 네, 하늘이 높은 계절.
0: 오.
2: 청고마비의 계절.
0: 혹시 이 계절 좋아하세요?
2: 저는 봄이 더 좋아요.
0: 아 그래요?
2: 네, 왠지 이 계절이 되면 조금 쓸쓸한 느낌도 들거든요.
0: 저는 이 계절 가장 좋아하거든요.
2: 그러세요?
0: 네, 지금 딱 이 느낌. 크, 네. 너무 좋은데.
2: 지금이 딱 좋죠.
0: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는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송창식의 푸르른 날.

송창식의 푸르른 날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고 가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419님, 한 주 마무리 복권 사가지고 가는 길에 정답 보냅니다. 정답, 가을 맞춰주셨어요. 우리 0419님, 복권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퀴즈는 당첨되셨습니다. 이분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자, 다른 한 분,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 미니에서 뽑아볼게요. 미니에 계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황명현님, 정답 가을. 눈 깜짝하면 지나가버리는 계절입니다. 즐겨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명현님께도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정말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면은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들으시다가 이제 문자는 안 보내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71님, 2027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됐어요. 그동안 고생한 모든 수험생에게 기특하다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더 하고픈 말은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와, 수시 원서 막 시작한다. 이 문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제 마감이 됐군요. 수시 원서 내는 것도 진짜 신경 쓸 일들 되게 많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5171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또 응원해준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도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 보내드릴게요. 3418님, 오늘 월급 받아서 가족들과 치킨 먹고 있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추석 보너스. 부럽죠? 치킨도 맛나고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하실 거 전혀 없는데, 3418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추석 보너스 받으셨으니까 치킨도 드시고 또 주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890님, 젠디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첫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참에 풀어야겠어요. 하트. 아, 이런 문자 저 좋아해요. 이렇게 뭐가 좋아요? 이 중에 골라주세요 하는 거. 저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뭐가 좋냐? 저는 간장치킨 좋아합니다. 네. 간장 오리지널. 아니면 약간 허니 들어간 그 있죠. 짭짤한 맛. 짭짤 달콤한. 아니면 당연히 반반이죠. 프라이드 양념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은 반반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드 담백하게 한 입 먹어주고 양념으로 자극적인 맛 채워주고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김경태님, 저는 내일 새로 장만한 캠핑 장비 개시하러 캠핑 갑니다. 지금처럼 선선한 날씨를 즐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며 맛난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저녁이에요. 캠핑 또 가시는구나. 진짜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계절 따지지 않고 뭐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캠핑 즐기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경태님은 캠핑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낼 계획이신지 주말 계획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님이 신청해 주신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의 이화동 그리고 이기찬의 감기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048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마지막 주말을 열공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파이팅! 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한 주 정도 남은 거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만큼 마무리 공부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막 밤새서 하기보다는 아침에 그거는 공부 스타일이니까, 네. 잠 잘 주무시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합격하신 분들 문자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8048님도 꼭 자격증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2173님, 내일 인천에서 안면도로 해로질 꽃게 잡으러 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요.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파이팅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면도로 꽃게를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드님들에게, 두 아들에게 정말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꽃게 잡고 나면 또 라면도 끓여먹고 막 그러잖아요. 꽃게 많이 잡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5343님, 저는 주말에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매장에 관리자로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매장 직원분들이 본사에서 관리하러 왔다고 절 배척하지 않고 제 얘기를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네요. 주말이 더 바쁜 매장이라서 다들 주말에 못 쉬고 일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저도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5343님은 주말에도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왔는데도 그 직원분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잘 따라주셔서 진짜 고마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직원분들과 근무 잘 하시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우리 아들 알바하랴 학교 다니라 힘들지 여태 잘해왔고 지금처럼 잘 성장하길 바란다. 엄마는 항상 지원이를 응원해. 신청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입니다. 오늘 아들 지원군을 응원하면서 우리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전년 전월 대비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트럭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값을 리터당 약 $0.04 수준으로 2배 인상했는데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해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수년에 걸쳐 보조금 할당량을 줄여왔고 전쟁과 경제 제재가 촉발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도 인상하면서 대부분 월 수입이 $100를 겨우 넘는 이란인들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비료포대 쌓인 농장, 이불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 없다며 용 후보자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4: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5: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스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4: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5: 아, 와, 그거 진짜 지저분해.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여 만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텍사스주의 가스복합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와 일본의 투자 속도 차이에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올해 첫 사업을 확정하고 금융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앞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대미 투자의 사업성부터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까지 잠시 후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첫 대미 투자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대표님, 정부가 드디어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가스 복합 발전소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7: 네. 미국 텍사스는 넓은 지역이죠.
6: 네. 네,
7: 그중에 이제 중앙부 정도 지역에 그 있는 엔시날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 한 군 정도 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다가 6.3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6: 예.
7: 사업을 먼저 발표를 일단 이제 그런 사업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6: 예. 예.
7: 그래서 이 사업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숫자는 약 223억 달러로
6: 예.
7: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대규모 원전을 뭐 8기 혹은 10개, 10기를 지어서 더해서 10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6: 예.
7: 12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이 정도의 규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 네. 일단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6기가와트가 넘으니까 대형 원전 거의 5기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여기다가 별도로 원전을 더 옆에 같이 짓는다 그 얘기인 거겠죠?
7: 그 원전의 위치는
6: 예.
7: 사실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6: 아, 예.
7: 그 미국의 이제 전력 시장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6: 네.
7: 그 중에서 이 텍사스가 위치한 그 전력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얼콧이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이 시장은 좀 특이한 게
6: 네.
7: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6: 예.
7: 그래서 이제 이 무한 경쟁 시장에서 최근 10년간 텍사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주로 이 지역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원전은 아마 북동부나 서부 쪽 혹은 다른 지역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6: 그렇군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리가 가스 발전소에 먼저 방점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7: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6: 예.
7: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와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가장 유리하고 유력한 사업 중에 하나다 보고
6: 예.
7: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한국에 투자를 받아서 빨리 대규모 전력을 미국에 공급하길 원합니다.
6: 네.
7: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력 공급 방법 수단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통 인허가 난 상황에서는 태양광은 뭐 1년에서 1년 반, 풍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면 건설되니까 제일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배 전망입니다. 미국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 대비 송배 전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는 신청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작전을 바꿔서 발전소를 짓고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혹은 최대한 가까이에 건설을 해서 송배 전망을 깔 때 두 번 안 깔고 한 번에 깔아서 처리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막 이렇게 6기가 단위로 건설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지와 면적과 분산되니까 이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가스발전소 단지를 지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을 한 곳에 몰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력 공급 속도 측면에서 미국한테 유리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텍사스의 천연가스가 매우 쌉니다.
6: 네.
7: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 대비 5분의 1,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천연가스로 만들면 미국은 아주 싸기 때문에 싸고 풍부한 전기를 빨리 공급해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국가로서 이 발전 설비에 관해서는 사실 중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세계 시장으로도 많은 이제 이 몫을 차지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강한 분야는 화력 발전하고
6: 네.
7: 원자력 발전 두 개였습니다.
6: 그런데 예.
7: 원자력 발전은 국가별로 이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규모에 비해서 세계 수출 실적은 UAE 바라카 원전 내기 이외에는 아직 준공된 게 없죠. 하지만 화력발전 특히 석탄화력은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나마 남아서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정도인데
6: 예.
7: 이건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이
6: 그렇겠죠.
7: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6: 예.
7: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발전 설비 만드는 업체들의 고민이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은 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름이 어떤 복잡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럼 남은 것은 이제 가스 발전입니다.
6: 네.
7: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오랜 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제 발전용 가스 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6: 네.
7: 그래서 그 국산화된 가스 발전기를 우리가 해외에 팔고 싶은데
6: 네.
7: 이게 이제 좀 장벽이 높았습니다.
6: 아, 그동안 뭐 이력도 없고 하니까요.
7: 그렇죠. 예. 가스발전소 건설비의 한 절반 정도가 이 가스터빈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에서 발전하고 나오는 그 폐열가스도 온도가 높습니다.
6: 예.
7: 한 600도.
6: 예.
7: 그걸로 다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발전을 한 증기터빈까지 있습니다.
6: 네.
7: 증기터빈은 우리가 원래 잘 만들었고
6: 네.
7: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으니 우리가 이걸 패키지로 팔 수 있으면은 우리도 좋습니다.
6: 네.
7: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에 우리가 돈을 댄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공급할 나라가 마땅히 없습니다.
6: 네.
7: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공급을 해줄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
6: 네.
7: 그다음에 이 사업은 발전소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6: 네.
7: 그래서 송배전 막무 건설해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가스관도 건설해야 되고 그런 EPC 패키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도 또 푸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는 우리나라의 이 관련 제조업, 기자재, EPC 업체들한테 해외의 일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측면이 서로 좀 맞은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돈을 대고 이 가스 발전소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이걸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다 했었을 때 미국도 가스 터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7: 네.
6: 근데 미국도 녹록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투자 받았을 때 본인들 기업들 육성하고 자체 산업 육성하려는 마음이 클 텐데 우리가 돈 댔으니까 우리가 개발한 가스 터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할까요?
7: 그거는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사실 더 승산이 높아집니다.
6: 그래요.
7: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이 전 세계에 가스 터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이
6: 네.
7: 이미 5년 정도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놀랍게도 4년 사이에 뭐 4배가 올랐다.
6: 예.
7: 5배가 올랐다. 이러고 예.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6: 예.
7: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가스 터빈은 이제 개발을 한 이후에 바로 판매가 되진 않았고 국내에 일부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생산 캐파나 가격이 좀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6: 네.
7: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비교를 해도 우리가 좀 더 가격이 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패키지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6: 네.
7: 가스터빈, 증기터빈, 전력설비 다 합쳐서.
6: 네.
7: 그러면 이제 한국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의 경쟁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6: 네.
7: 그렇게 봤을 때는 뭐 100% 우리가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6: 네.
7: 절대로 미국 공급망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6: 네. 이제 조금 더 왜 하필 국가가 첫 번째 투자로 가스발전소 건립에 방점을 찍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전소를 자꾸 더 지으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데이터 센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텍사스 엔시날이라는 이 지역, 이게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수요와 뭐 맞물리는 곳입니까?
7: 지금 텍사스 전체에는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서
6: 네.
7: 이 숫자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6: 예.
7: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가 가장 그 많을 때 100기가쯤 쓰는데요.
6: 네.
7: 텍사스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 신청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6: 우리나라 전체보다요?
7: 네.
6: 와.
7: 어마어마한 이제 신청이 몰려 있는데
6: 예.
7: 뭐 이게 다 이게 사업화 된다 할지 이게 다 별도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6: 네.
7: 한 사업자가 뭐 복수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6: 네.
7: 하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붐이 있다.
6: 네.
7: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붐이 부느냐. 미국 전체가 전력 생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늘어나는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6: 예.
7: 보여집니다.
6: 네.
7: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는데 텍사스에 몰리고 있습니다.
6: 네.
7: 텍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스가 매우 싸다 보니까 텍사스의 가스 발전소 돌려서 나오는 전기의 원가는 대략 한 60원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6: 우리나라가 얼마나?
7: 우리나라가 지금 도매가로 예. 오늘 기준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150원쯤 합니다.
6: 엄청 싼 거네요.
7: 네, 엄청 싸죠.
6: 예.
7: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또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6: 예.
7: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둘이 무한 경쟁을 하니까
6: 네.
7: 작년 같은 경우에 텍사스의 그 도매 전기 가격이 한 60원이었고요. 전체 도매가.
6: 네.
7: 그다음에 소매도 공장 요금이 100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80원이니까 전기 요금이 워낙 싼 나라고요.
6: 네.
7: 또 땅이 넓으니까
6: 네.
7: 이 데이터 센터 짓기에 필요한 땅도 많고. 근데 다만 이제 텍사스가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물이 부족하다.
6: 네.
7: 그건데 그것 빼고는 뭐 조건이 좋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몰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몰리니까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팔기에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장소도 사업 내용도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두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7: 예.
6: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와 맞물려서 그 적합한 시기에 이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지어져야 데이터 센터 잘 가동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잘 맞습니까?
7: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6: 네.
7: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사업자들은 빠르면 2년,
6: 네.
7: 늦어도 3년 안에는 전기를 다 공급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6: 예.
7: 그런데 이제 송전선으로 끌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의 평균 송전선 건설에서 전기를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입니다.
6: 예.
7: 시간이

0: 안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스발전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요. 그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3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가스발전소를 다 만들어서
1: 야.
0: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엔시나 프로젝트에서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추측하는 것은 현재 그 지역 인근에 대규모 가스 배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배관을 이용해서 가스를 일부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될 것 같고요. 부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넓은 땅이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빨리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대규모 사업을 할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3년 안에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 3년 안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전기를 우리가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원하는 그런 그 대규모 수요자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발전소의 수익은 결국 생산한 전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파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전소 건립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냥 건설하고 납품해서 넘기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뭐 미국 정부랑 이걸 또 같이 운영 관리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한미 이 투자의 기본적인 골격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가느냐. 이 장기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시간에는 우리가 5대 5로 그 현금 이익을 가져오고요. 빚을 다 갚으면 미국 측이 9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기자재만 파는 것으로는 안 되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은 최대한 그 여러 가지 금융구조를 잘 짜가지고 이 회수를 장기간 충분히 많이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파는 방식에 있어서 이 텍사스 얼코 시장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게 여긴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엔 이 전기를 팔때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기를 하나도 못 팔아도 돈을 좀벌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전력 시장에서 이 전기 수요가 어떻게 갑자기 막 폭염이 오고 한파가 와서 바뀔 수 모르니까 이 정부가 발전소들한테 너는 대기하고 있어라. 필요하면 내가 너 전기를 쓸게라고 해서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량 요금을 이제 주는 전력 시장이 많은데 텍사스는 특이하게 용량 요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나는 앞으로 20년간, 보통 발전소는 20년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년간 나는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전기를 최대한 싸게 팔수 있고 그러면 나는 돈을 벌수 있어. 자신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 텍사스 시장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시나 프로젝트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빨리 빅테크를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하고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1대1로 계약합시다. 그래서 우리하고 20년 동안 우리한 전기 사가세요. 우리가 전기를 뭐 100원, 110원에 공급할게요. 라는 식으로 빅테크하고의 이 PPA라고 하는데 이 PPA를 얼마나 많이 좋은 조건으로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텍사스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 뭐 반도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이런 공장들도 이 근처에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뭐 먼저 뭐랄까요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준다든가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더 싸게 제공해 주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0: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이제 이 사업이 그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져서 미국에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되면은 혹은 그 전에라도 벌써 이 전력 세일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세일즈 측면에서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사줘야 되는데 사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라 하더라도 제철소가 아닌 한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현재 그 현대차의 대규모 플랜트가 있고 그 옆에 제철소를 지금 함께 짓고 있죠. 그 제철소는 이제 전기로 그 쇠를 이 녹여가지고 만드는 이 쇳물 만드는 제철소니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1: 네.

0: 쓰겠다고 하면 낭패보는 거잖아요. 그런 그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까요?
1: 그런 이제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0: 예.
1: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많은 발전소들, 이게 뭐 재생에너지든
0: 예.
1: 원자력이든 가스 발전소든 간에 빅테크하고 그런 개별 전력 공급 계약 PPA를 여러 건 맺고 있습니다.
0: 예.
1: 아주 디테일한 것은 밝혀지지 않지만 대개 이제 구조가 비슷한데 20년을 확정하고요.
0: 네.
1: 그 20년 동안에 이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이 빅테크는 이 전문 용어로 테이크 오어 페이라는 식으로 좀 구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0: 네.
1: 무슨 말이냐. 발전소는 이 빅테크 믿고 지금 투자를 해서
0: 예.
1: 사업을 하니까
0: 그렇죠.
1: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 적어도 뭐 60%, 65%는 당신이 전기를 사든
0: 예.
1: 말든
0: 예.
1: 무조건 나한테 돈을 주시오.
0: 아.
1: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너무 또 높은 전기값을 무조건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이 사업은 금융권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돈을 대주는 그 대주단이 당연히 그런 조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경쟁 전력 시장이니까
0: 네.
1: 가스가 지금은 굉장히 싼데
0: 네.
1: 사실 20년 전에는 텍사스 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텍사스의 가스 가격이 이렇게 계속 싸고 가스 발전기 전기 가격이 계속 쌀 거냐. 그건 사실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좀 달라요.
0: 네.
1: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야 뭐 해가 뭐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해가 계속 뜨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원가는 이미 낮은데 텍사스는
0: 네.
1: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스 발전소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이야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밀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면 지금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사업자도 알고 대주단도 알고 아마 챙길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정부도 고심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거를 뭐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고요.
0: 아.
1: 현지에 가서도 많은 조사를 했고
0: 예.
1: 사업의 구조를 굉장히 다각도로 본 끝에 이 사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그냥 윽박지르니까 급박하게 내놓은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물밑에서 많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해본 대안이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첫 대미 투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LNG 기반의 가스발전소 건립을 우리 정부가 첫 투자로 선정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진을 누가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 대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야간에 위성사진으로 찍은 건데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긴 도시가 없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그 가스가 남아서 밤에 그냥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진짜 가스가 남아도니까 그냥 태워서 없앨 정도로 가격도 쌌을 거고 남아 돌았을 텐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력 수요가 더 빗발칠 거고

0: 그럼 미국도 지금도 가스를 외국에 많이 팔고 더 많이 팔게 되면 그럼 가스가 나중에 오르면 그럼 이것도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미국의 가스 가격은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쌉니다.
0: 예.
1: 지금 이 텍사스 쪽에 이 엔시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 미국의 텍사스 쪽에 가격을 형성하는 이제 일종의 가스 허브가 있고 가격 예. 지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와하 허브 지표라고 합니다.
0: 예.
1: 그 가격이 최근 가격을 보면은 이게 2달러가 안 합니다. 특정 단위다.
0: 네.
1: 우리는 지금 얼마에 쓰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한 15불에서
0: 와.
1: 25불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최근에 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때문에
0: 예.
1: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0: 네.
1: 차이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럼 옛날부터 이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니었고 20년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천연가스 가격이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그 사이 변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0: 네.
1: 땅속에서 이제 못 쓰던 셰일가스를 캐면서 미국은 그 사이에 세계 제1의 산유국, 세계 제1의 가스 생산국, 세계 제1의 LNG 수출국의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상태에서도 미국에 생산되는 그 기름 워낙 많고 이 기름과 가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그 가스를 다 모아서 상업화를 못하니까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셰일가스라는 게 이 전통가스와 좀 다르게 이거는 밭갈입니다. 이 밭을 한번 가는 식으로 한 3년 정도 캐내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캤고 이제 좀 싸고 저렴하게 캘 수 있는 땅은 웬만한 건 다 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이제 전망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전망대로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지금 미국의 평균적인 가스 가격이 한 3.5불 하는데요. 이게 한 5불에서 6불 간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불, 6불 가서 그 가격대로 미국에서 가스 발전 전기 생산하면은 지금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격의 두 배가 오르게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가격, 발전소 가격은 이 연료비 연동을 해서 변동이 되는데
0: 예.
1: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변동의 문제가 없으니까
0: 그렇죠.
1: 5년, 10년 지나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다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0: 예.
1: 이거 상황이 지금은 좋은데
0: 역전되는 거 아니냐.
1: 역전될 수 있겠다.
0: 예.
1: 혹은 미국의 어떤 지역은 이제 가스가 또 지금도 비싼 데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는 이제 원자력 전기가 또 쌉니다.
0: 아.
1: 근데 거기다가 또 원자력을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더 지었다. 그럼 그 전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겠죠.
0: 예.
1: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스 가격이 미래에 좀 오를 수 있다. 혹은 가스 발전소 전기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은 충분히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말씀하신 LNG 수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 1억 톤 정도 LNG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한 2천만 톤 늘었고요. 한 3, 4년 지나면은 이게 한 1억, 1.8억 톤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아무리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계속 많이 수출을 해버리면 미국 안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미국의 이렇게 낮은 가스 가격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변수는 미국 행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셰일가스 개발을 안 했던 국공유지에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 거기서 또 대거 개발을 해라 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셰일가스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 메탄가스가 공기 중에 나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 낮은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주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궁금이 되는 게 요즘 그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으려면 다양한 뭐 희소금속, 희토류금속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그쪽은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금속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서 가스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또 계속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0: 예.
1: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나
0: 예.
1: 풍력 발전기에서
0: 네.
1: 희토류가 없으면 못 만드는데
0: 네.
1: 희토류의 가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0: 아.
1: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은 사실 희토류라고 딱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0: 네.
1: 중요한 건 이제 은입니다.
0: 은.
1: 예. 근데 그 은의 가격이 그동안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0: 네.
1: 가격이 다소 많이 올라갔죠. 아. 그래서 좀 변동이 있었고 이 풍력 발전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발전기의 자석 부분에
0: 네.
1: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주 높은 자력을 내는 자석이 필요한데
0: 예.
1: 그 자석을 이제 상당 부분 희토류
0: 예.
1: 그것도 중국에서 나온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 아.
1: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이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0: 예.
1: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0: 예.
1: 그걸 탈피하려고
0: 네.
1: 여러 가지 대안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0: 아.
1: 가격은 약간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재생에너지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엔신할 사업비 이게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발전소 짓는 데 필요한 뭐 광석, 원자재 이런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올랐을까요?
1: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용어의 이슈라고 보는데
0: 예.
1: 이 사업비라는 말이
0: 예.
1: 상당히 고무줄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0: 어떤
1: 경우에는 이 주체가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금융비를 어떤 회사들은 밑에서 이제 건설만 하는 경우에는 또 건설 투자비만
0: 네.
1: 보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 투자비의 경우에도 이게 발전소만 보는 거냐. 여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까지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0: 아, 예.
1: 과거에 말한 숫자 뭐 어떤 숫자는 168억 달러라고 했다가
0: 네.
1: 198억 달러가 됐다가
0: 네.
1: 223억 달러라고 하는데
0: 네.
1: 제가 볼 때는 용수 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 인프라 가스 인프라 전력망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비를 뭘 얼마나 어디까지 포함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된 다음에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는 그거 대비해서 이 숫자가 한 50% 정도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광범위한 인프라를 일단 포함한 숫자일 거다. 왜냐하면 엔시날 지역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0: 네.
1: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스발전소를 짓기 위한 기반 인프라. 뭐 용수, 전력, 가스관 이거 다 포함한 숫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아마 일부 금융비용이 좀 들어간 숫자가 아니겠느냐 혹은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이 예비비를 10%를 반영할 거냐 30%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보수적인 숫자로 잡은 걸로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초에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 프로젝트에 그걸 다 쓴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초창기 얘기 나오고 트럼프가 자꾸 주장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엔신할 이후에는 또 알래스카 LNG 사업 이런 데 우리가 또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1: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미 간에 우리가 약속한 그 MOU의 내용에는 미국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0: 네.
1: 우리는 사실 그것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 엔시날 사업을 포함해서 LNG 수출 프로젝트도 몇 개 제안을 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아마
0: 네.
1: 제안이 곧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원전 사업도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했다가 미국에서 그건 좀 보자를 했다가 뭐 또 좀 최근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반도체 공장 사업 이런 거는 개별 기업이 하는 거니까 한미 펀드에 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좀 긴 기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높은 금리를 감수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을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금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이 인프라를 건설할 때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담보를 해서 미국 국채를 쓰면 그게 금리가 더 비쌉니다.
0: 네.
1: 좀

0: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한국이 이거를 금융을 하는 게 더 돈이 싼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얼핏 봐서는 민간 사업자가 미국 안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뭐 요즘 돈이 다 AI에 몰리니까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 주길 원하고 그래서 그게 발전 사업, LNG 수출 사업,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배관 사업 이런 것들로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아마 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까지 계속 이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렇군요.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뭔가 좀 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0: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안에서 그 소위 건설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거.
1: 네.
0: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이 토목공사 혹은 뭐 건설공사 플랜트 공사의 어떤 관행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요.
1: 그래요.
0: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려면 현지의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예.
0: 그럼 우리가 그 업체들을 직접 컨트롤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 보여지고요.
1: 예.
0: 그럼 우리는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주고
1: 네.
0: 우리는 최대한 많은 기자재를 공급하겠다.
1: 네.
0: 심지어 뭐 배관,
1: 네.
0: 그 대규모 가스 배관에 들어가는 이 강관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 제작 업체, 그다음에 그 전력 설비 업체, 그다음에 인프라 공사에는 많은 철강이 들어가죠.
1: 네.
0: 철강 공급 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뭐 부수적인 이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이참에 이런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한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저희가 뭐 시설 인프라를 증설해서 그걸로 뭐 중국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지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1: 예.
0: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개발을 했는데
1: 네.
0: 개발을 하고 나서 아무도 안 사줬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스터빈을 아무도 안 사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발전 사업에 뭐 조단의 돈을 투자하는데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1: 그렇네요.
0: 20년 동안 돌려본 터빈은 사실 시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공기업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밀어가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줄 테니까 써봐라 해서
1: 네.
0: 이제 이게 5년 전에 처음 계약이 됐고 이제 지금 막 첫 번째 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했으나 사실은 이 돈을 뽑으려면 개발비를 뽑고 공장을 잘 운영하려면은 뭐 1년에 몇 대씩 계속 팔아야 되는데
1: 그렇겠죠.
0: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직접 우리한테 이거를 사가겠다고 몇 군데가 와서 계약을 했고
1: 예.
0: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게 우리가 뭐 유럽 시장이나 다른 이 서방 세계 이걸 팔려면은 우리의 가스 터빈을 팔려면은 미국 시장 발전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1: 예.
0: 근데 이번 프로젝트로 실적이 생기면 저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스펙 자체는 뭐 전혀 전 세계 최신 가스터빈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실적이 중요했는데
1: 네.
0: 이번 일로 실적을 빨리 만들면
1: 네.
0: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 승산을 생각하면은 국내에 그런 캐파를 늘려서 우리도 세계적인 이런 가스터빈과 관련된 시설의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미국에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 사다가 미국에 보내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괜히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필요한 기자재 가격만 잔뜩 올라가지고 우리 내수업체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해서 뭐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도 있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산업에서 겪어보지 못한 너나 없이 빨리 전기를 달라라고 이제 뭐 아우성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정부의 계획으로

0: 그러면은 뭐 10년 안에 뭐 20기가 정도의 네. 발전소를 추가하겠다 하고 있고 미국 가면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아. 뭐 앞에 자리가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수요가 있고
1: 예.
0: 그런 전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지금 뭐 기자재를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이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들, 발전 사업자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요청을 하긴 하는데
1: 네.
0: 발전소라는 건 한 번 지으면 적어도 20년, 뭐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는 예. 수명이 뭐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서버를 이용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계속 필요로 할지 뭐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력 상용량이 좀 기대만큼 안 높아질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든 그다음에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1: 네.
0: 그 손 회장님께서 네. 이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2040년 정도 되면은 AI가 전 세계 전기에 20% 이상 쓸 거다. 그리고 매년 1테라와트 이상 전기 쓸 거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수요는 엄청난데
1: 예.
0: 그 전기를 핵융합으로 공급할 거다.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그 핵융합이 그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뭐 그 논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예.
0: 지금 가스 발전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가 펼쳐지면 악몽인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요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길어봐야 20년밖에 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게 원전을 지으려면 특히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은 예. 아무리 짧아도 40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 예.
0: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이 원전 사업자들이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대형 원전을 지을게 뭐 당신들이 수요만 안정적으로 주면은 우리도 연속 건설 해가지고 가격 낮출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원가에서 이 사업 딜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증 기간 때문에 문제였어요. 빅테크들은 20년 이상은 우리는 어렵다.
1: 아, 예.
0: 뭐 IT 기업이 사실 20년 전에 IT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20년 이상 보장하겠어요.
1: 예.
0: 그래서 길게 봐서는 어떻게 이 대규모 수요를 따라가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향후에 큰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좀 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조율을 하느냐. 이거는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네. 똑같은 고민입니다.
1: 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캐파 증설 안 해서 아 그거는 저희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는 당분간 못합니다 했다가 중국이나 다른 업체가 그거 다 수주해가는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말씀하신 일이 이제 정확하게 한 12~13년 전에 발생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2011년쯤에도 유가가 아주 비쌌고
1: 네.
0: 그 유가에 대응하려고 많은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큰 투자를 했다가
1: 네.
0: 여러 파산하고 정리 합병되고 없어졌죠.
1: 예.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급 업체들이 다 그때의 어떤
1: 악몽이군요.
0: 악몽과 지옥도를 겪고 살아남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인은 뭐냐면 그때는 이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1: 네.
0: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1: 예.
0: 공급망을 옮겼다가 2017년, 18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이 점점 분화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같은 이 기간 인프라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이미 많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캐파를 좀 늘리더라도 이 중국 업체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1: 예.
0: 게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다행은 이 발전용 가스터빈은 중국이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중국산 가스터빈 발전용 가스터빈이 공급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인데 발전소도 다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앞으로 국가의 존망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 핵심이다라고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기자재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국가의 기간 중요한 전력 인프라에 중국산 기자재는 다 빼. 예.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1: 예.
0: 변압기는 사실 아무 통신 기능이 없어요. 외부에서 뭐 걔를 통제할 수도 없는데 아, 뭐 미국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중국 거 다 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일부는 소급이에요.
1: 아, 과거 것도 그럼 교차라는 거예요?
0: 과거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1: 아.
0: 근데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 이슈를 제기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단순 변압기라고 생각해서 당장 이게 통신 기능이 없으니 얘가 중국에 첩보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원격 제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미국 내 공급망도 없고 중국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급망이 없으면 그 변압기를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미래에 가서.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 예.
0: 미래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 예.
0: 아예 지금부터 단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에 중국산 기자재는 앞으로 넣지도 말고
1: 예.
0: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 교체해라
1: 네.
0: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지금 캐파를 늘리더라도 중국이라는 큰 경쟁자와 좀 구별된 시장에서 아. 뛸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에너지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이 좋은 호재를 살릴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면은 아주 강한데
1: 예.
0: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술은 좀 약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력 산업이 그동안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1: 네.
0: 지난 40년간 매진을 해서 사실 뭐 전력 품질 세계 최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 가격도 최근에는 좀 올랐지만
1: 네.
0: 그동안 아주 낮은 가격을 잘 유지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은 그런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지난 10년간 진행된 여러 가지 전력의 새로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1: 네.
0: 왜 그랬느냐. 사실 실험실이나 이 스타트업이나 혹은 대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은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실전 전력 시장에 넣어가지고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뭔가 해보기에는 좀 이 딱딱한 시장입니다.
1: 네.
0: 보면은 이제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체가 전력망도 다 운영하고 소매 사업도 대부분 다 한전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회사가 또 요금의 여러 가지 정부 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전선을 쓰시면 똑같은 전선인데 전력을 두 배 많이 보냅니다라는 기술이 있다고
1: 네.
0: 하시면은 이걸 적용하면은 지금 말하는 여러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0: 우리 이거 쉽게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교체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1: 그렇죠.
0: 그거 교체하면서 많은 소비자 불편 따르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래
1: 예.
0: 하면서 공기업도 이런 눈치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술이 실존하는 기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력시장 자체가 막 자유화된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막 들어와서 테스트가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와 바로 이어서 옆에서 발전소를 짓는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 발전소하고 좀 달라요. 발전소에 전기 나오는 건 똑같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도 공급하고 필요하면 전력망에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막 이 출렁거리는 부하 변동을 이 흡수하면서 전력망 입장에서는 부하가 일정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제어 기술이 굉장히 첨단하다는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해외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해버리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잘못하면은 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 제어 기술을 포함한 전력 서비스는 200원, 300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빅테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전력 서비스예요.
1: 그렇겠죠.
0: 발전소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최종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렇죠. 거니까. 예.
0: 근데 지금은 전기 자체가 워낙 급하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만
1: 예.
0: 그러한 복잡한 제어를 하고 전력망과 연동돼서 다양한 발전기들을 섞어가지고 안정

0: 관련된 전력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
1: 예.
0: 이 분야는 사실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모처럼 얻어진 좋은 기회, 과제까지 함께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요충지 페림섬까지 장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두 개 항로로 나누는 섬인데 이로써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 수송로에 의존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조합원 1만 6천여 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88%가 찬성해 쟁의 행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버스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 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 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 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 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짜만 모아놨다 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7: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평일 낮 11시에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죠.
1: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002년 미국의 가수이자 래퍼 넬리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곡에 피처링한 Destiny's Child의 멤버 켈리 롤랜드와 연인 사이냐고요. 하지만 당시 켈리 롤랜드는 넬리와 잘 아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중이어서 이 노래를 삼각관계 이야기로 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어 이 곡이 탄생한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꾸 둘을 연인 사이로 오해한 건 그만큼 두 사람이 이 곡에서 보여준 호흡이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일 겁니다.

0: 9월 11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의 딜레마였습니다. 아, 이 켈리 롤랜드가 부르는 멜로디 라인이 워낙에나 유명한 음악이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은 1983년 음악 패티 라벨이 부른 Love, Need and Want You 이 노래를 샘플링을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샘플링을 되게 매력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넬리하고 켈리 롤랜드하고 너무 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아예 그 이름도 라임이 맞잖아요. 넬리 켈리. 그래서 넬리 앤 켈리 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넬리가 그 데스티니스 차일드하고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이 데스티니스 차일드 멤버들하고 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욘세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었죠. 그 그룹에서 노래를 했었던 켈리 롤랜드가 이렇게 멋지게 피처링을 해준 곡이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저는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의 인생이 좀 피처링해주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 골든디스크가 스며시 들어가면 그건 골든디스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피처링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든디스크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피처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합니다. 방송하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 여유가 났는데 골든디스크에 듣고 싶은 음악 미리 신청해둬야지 하시는 분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습니다. 2746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 사오며 시원한 가을바람 느끼면서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제는 이 시간에 부는 바람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시원하거나 아니면 선선하거나 어떤 곳은 서늘하거나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딱 즐기기 좋은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들으면 괜찮을 만한 노래 수잔 잭스, 에버그린 같이 들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골든디스크에서 항상 명절마다 하는 특집이 있죠. 추석 때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순위를 매겨서 신청곡이 가장 많이 들어온 노래부터 들어보고 있고요. 설 연휴에는 그동안 골든디스크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노래들 순위를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방송된 횟수는 실제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선곡표에 다 집계가 돼서 어떤 노래가 어느 정도 방송이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곡은 사실 신청을 해주셔도 시간상 못 들려드린 음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제가 신청곡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예, 이미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이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 항상 1, 2위였어요. 1위 아니면 2위. 작년과 좀 순위 변동이 있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추석 연휴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죠. 오성래님,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야근하는 딸 기다리면서 노래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따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안전함, 안락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오성래님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따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설렐 수 있게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해 주신 이 음악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숙님이 엘레나 마일스의 Black Velvet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도 두 곡이 모두 다 리듬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 그 리듬 터치로, 장르는 다른데 리듬 터치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그리고 엘레나 마일스예요. Black Velvet.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73년생 아일랜드 가수 데미안 라이스 이야기 해보려고요. 데미안 라이스는요, 우리에게는 솔로 가수로 유명하긴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주니퍼라는 밴드로 먼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가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니퍼로도 두 장의 EP 또 두 곡의 싱글을 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인터내셔널로 유통이 되진 않아가지고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데미안 라이스의 초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런 데미안 라이스가 솔로로 전향해서 발표한 데뷔곡이 곧 대표곡이 됐죠. The Blower's Daughter. 영화 클로저 OST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인데 지금도 그냥 데미안 라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악? 네, 그렇게 데뷔곡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데미안 라이스가 음악 작업을 굉장히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이 2001년 데뷔라고 쳐도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데뷔한 지. 그랬는데도 세 장밖에 정규앨범이 없어요. 또 마지막 정규앨범도 10년이 훌쩍 넘은 2014년에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싱글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간간이. 2020년에 씨아의 노래죠. 샹들리에를 리메이크한 싱글을 한번 낸 적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그 아일랜드 가수들끼리 모여서 뭐 유투의 보노를 비롯해서 아일랜드 가수들과 함께 라이브 앨범을 내면서 거기에서 라이브 곡을 한 곡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스튜디오 싱글로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는 데미안 라이스 버전의 샹들리에일 거예요. 씨아의 노래가 아주 고음으로 시원하게 빵 터트리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면 데미안 라이스는 뭐라 그럴까요? The Blower's Daughter를 들으시면 예상 가능하게 아주 조용하고 낮게, 깊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요. 진짜 가을을 재촉하는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죠.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곡 The Blower's Daught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씨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Chandelier.
1: And so it is. Just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곡 The Bloomer's Daught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시아의 샹들리에를 다시 부른 데미안 라이스의 샹들리에였습니다. 왠지 기분이 같이 좀 쫙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죠. 4527님, 저는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신청도 잘 못하지만 나오는 음악 모두가 내 귀를 즐겁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늘 기다려지는 이 시간 골든디스크 오래오래 해주시고 저도 12시에 같이 퇴근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안부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으신 두 곡은 좀 운전하시는데 졸음이 살짝 오지 않으셨을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네, 지금부터 퇴근하실 때까지는 제가 좀 템포 있는 그래도 리듬이 좀 살아있는 음악들을 골라볼게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골든디스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예찬님, 밤말리의 No Woman No Cry 신청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레게 감성 충만한 그런 밤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싶어서 예약 걸어둡니다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약해주신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게 감성 충만한 밤? 그래요. 레게 하면 밤말리죠. 그런 충만한 밤에 어울리는 책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밤말리 자서전? 제가 밤말리 자서전을 진짜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절판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쨌든 어떤 책을 읽고 계시든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든 그곳을 자메이카로 만들어줄 음악입니다. 밤말리 No Woman No Cry. 이 곡은 원곡보다 무조건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75년도 라이브 버전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밤말리 앤 더 웨일러스예요. No Woman, No Cry.

지금 들으신 노래 0967님 신청곡이었어요. 폴 앵카, 다이애나였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4384님이 골라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2: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